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 3만 명에서 다시 뽑고 뽑아서 300명으로 그 대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만약에 3만 명으로 나가서 싸웠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군대가 했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훌륭한 장수가 했다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무기가 아마 좋아서 그렇게 이겼다고 아니면 지형이 좋았다고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통하지 않는 오직 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이거는 기도원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작전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귀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정말 우리가 이 광복을 맞는 그런 과정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환경도 도저히 일본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요 미국을 앞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달라들었던 그런 야욕이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이 일본에서 미국을 전쟁에서 이 진주만 전쟁이라든지 이런 기습 공격을 해서 미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하나 정도는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이거는 집어삼키는 거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 이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많은 것들을 전부 마음대로 갈취를 해가갖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바람에 튀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일본 사람이 그 침이 자기에게 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패 죽이는 겁니다. 경찰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경찰이 오히려 일본 편을 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현장이 이 그 우리 일제치하의 그런 억울함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기가 있었던 것 아니고 우리가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없는 그래서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민중 전체가 나라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골기가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곧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이 3.1운동이 일어났던 모든 본거지가 다 교회로부터 출발을 했고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3.1운동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똘똘 뭉쳐져 있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이런 광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나라의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이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갈라디아서는요, 이 전체 쓰여진 그런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많은 교인들을 이제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 후에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야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유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잘못되어진 이 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먼저 듣고 5장 1절 말씀을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은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면은 내가 생활이 다르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살고 불치의 병이 올 때는 환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전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치료해 주셔도 아직까지 그 몸에서는 자기의 정신에서는 환자처럼 살아가는 아프지 않아도 아픈 척 해야 되고 힘들지 않아도 힘든 척 해야 되고 뭐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나는 이거는 뭐한다 나는 이런 거는 힘들다 나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의 멍에를 메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확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복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만한 이러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광복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공식으로라도 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이제는 그렇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다른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니까 미국이 참 좋아 보이지요.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뭐 독일로, 아니면은 뭐 호주로, 요즘 네덜란드로, 캐나다로 여러분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두 배 반이나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도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하여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오늘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오히려 우리가 바른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게 진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니는 것이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면은 그 완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서는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율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나오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이건 먹어도 됩니까? 저건 먹어도 됩니까? 이건 먹어도 됩니까? 그 예수님이 이거는 먹고 좋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인들은 삼겹살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만 보면 맨날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래. 신보가 그렇습니다. 제 솔직한 신보.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삼겹살을 안 먹는데요. 그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데. 근데 니도 율법 지키나. 그러니까 아, 뭐 그래도 성경에 뭐 마다한 건 안 먹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도 그 근거가 있으니까 한 말이다. 그럼 니 거 다 내도 가. 그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그거를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으면 되지. 그거를 왜 우리가 영양가가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우리나라 전 세계가요. 이 세계 의학에서 발표를 할 때 채식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그 전 세계 그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전 세계에 찾아온 재앙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치매입니다. 전 세계 안에 그 전에는 치매라는 게 이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약간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이렇게 그때는 치매라는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병이 치매입니다. 지금도 치매를 안 걸리려고 하거든 오늘부터 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음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체 직원들 밥 사주는 때도 소고기를 사주세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을까요? 그러면 고기를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자꾸 고기를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려거든. 계속해서 고기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 이거 뭐 아이고 뭐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은 그래 살고 고기를 얼마 전에 우리 김장구 장로님이 울산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꼭 그렇거든요. 음식이 맛있으면은 꼭 목사님을 초청해 갑니다. 그래가 저녁에 가서 얼마나 먹어놨는지 그 등치 큰 우리 두 식구하고 내하고 세 사람이 가가 얼마나 먹어놨는지 몰라요. 왜냐면 둘이는 고기를 잘 안 먹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막 그가 하여튼 간에 막 사줄 때 시큰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치매가 안 걸릴 것 같다. 그래 생각을 해서 고기, 이제는 누가 먹으러 가자 하면 고기 먹으러. 그러니까는 저보고 누가 밥 사줬는데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아예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알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응간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다음 무슨 고기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니고 고기도

천집, 근데 다 좋아요, 고기는. 그러니까 특히 비계가 많은 것이 더 좋아요. 고기는 비계가 많은 것이 더 좋아요. 왜? 우리 사람의 뇌가 이 비계로 전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요 머리, 뇌가 줄어들어갖고, 그래, 이게 키가 작아지는, 어른이 되면 키가 작아진다는 게 전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 작아지지 않으려거든 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고깃집하고 저거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엔 고기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는 순종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도 내 스스로가 명예를 메고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주일은 삼겹살 데이라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굽어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그래 먹는데 한 사람이 꼭 그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일곱, 여덟 명을 데리고 꼭 그날만 되면 밖에 국수 사 먹으러 간대요. 그래가 와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래 하이소. 그러면 오히려 일곱, 여덟 명 분을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많이 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워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이거는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용서를 택하는 거는 이거는 내 자유예요. 또 내 이익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든지 내한테 부득이 돼야 되고 뭐든지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뭐든지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식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유로 내가 선택의 자유는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내만 가진 자유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가 사랑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요 우리가 받은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우리는 다음 세대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복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세대는 자유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또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하면은 어떨 때는 매질을 하고 어떨 때 두드려 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계속 하는 거는 그 부모가 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니만큼은 바로 크라는 하루 사계절이라는 책을 낸 우리 하기선 사모님이 그 책 속에 보면은 어릴 때 중학교 때에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거기에 소꿉장난 옛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반지도 있고, 뭐, 거기다가 그냥 목걸이도 있고, 뭐, 비인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물 상자에다가 한 상자 담아놓고, 갔다가 오면은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서, 그거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더니, 그거를 보더니 그 상자를 통째로 들고 화장실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다.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리 미웠는지, 왜 그리 미웠는지, 또, 그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보니까 이뻐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 옷을 끄집어내 내가 자기도 한번 입어봤대. 그거를 입고 엄마 아빠 자랑한다고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다가 살았다. 그때

두들겨 맞은 쇠 꼬랑으로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은 그때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말씀이 그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단지 귀걸이, 목걸이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이거를 화장실에 집어넣었던 거는 너는 이 상태로 가면은 기생이 될 수도 있다. 너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고 그 옷을 빨간 옷을 입고 망토를 끼고 나오니까 그거 입으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 형편이 아니고 너는 기생이 되는 것처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니만큼은 정결하게 정갈하게 멋있게 살아라.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말만 입만 열면은 어른들은 우리가 옛날에 일제 때는 말이 있어도 우리 말을 못했고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못하고 어디 갔다가는 맨날 두들겨 맞고 이 일본 놈들이 오면은 피해가 다니고 숨어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졌다고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일려져.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또 한번 영적으로 광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아직까지 율법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신앙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가 무슨 집이 잘 되어도 회사가 잘 되어도 또 무슨 뭐가 잘 되어도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말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건강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광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때에 대한민국은 모든 좌파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0: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터질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국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과 승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나라를 살리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구원의 역사, 영적인 해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자유를 바로 누리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으니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미션 FM.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숙 권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권사님?
1: 예, 저는 지금 포항 의료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약 한 37년 정도의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간호사 경력이 37년, 네.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시네요.
1: 그렇죠.
0: 네, 한 우물을 꾸준하게 파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키가 굉장히 크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환자들이 간호부장님을 굉장히 잘 따를 것 같아요.
1: 과찬입니다.
0: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있어 더 친근한 존재는 단연 간호사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요즘도 매일 환자들을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때로는 아버지 같은 역할, 때로는 엄마 같은, 때로는 딸로서, 때로는 언니. 이런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서 네.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0: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40년 가까이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수많은 변화를 목도하신 거잖아요.
1: 네.
0: 또 환자들의 변화, 네. 병원 자체의 변화, 각종 제도의 변화들도 이렇게 보셨는데 병원 현장에서 예전과 이 부분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의 차이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다 같이 느꼈듯이 의료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그런데
0: 예?
1: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이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즉 의료 서비스의 높은 퀄리티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병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하는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런 운영이라든가 보호자를 환자를 위한 뭐 휴게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서비스들도 엄청 좋아졌다는
0: 네.
1: 그런 거를 들 수 있겠죠.
0: 요즘에는 또 과거와 달리 남자 간호사들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1: 많이 늘었죠.
0: 예. 네. 사실 과거에는 간호사라고 하면 여성들이 갖게 되는 직업이다라는 네. 그런 선입관이 딱 있었는데
1: 그렇죠.
0: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실제로 또 굉장히 잘 적응하고 아주 잘하는 그런 남자 간호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남학생들에게 네. 간호사의 꿈을 한번 가져봐라 권면해 주신다면
1: 요즘은 이 간호사가 병원에서 주사만 놓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남자 간호사들의 그 또 여자와 남자는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플러스가 된다면은 이 간호계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할 거고 내가 정말 소신 있고 하다면 간호학을 지원해 보는 게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0: 보람 있는 직업이니까요.
1: 예, 그렇죠.
0: 오랜 세월 간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권사님.
1: 한 30년 전이에요.
0: 30년 전이요?
1: 네. 그런데 30년 전인데 제가 포항의료원 입사해서 내과병동에 근무할 그 시점인데 환자분은 남편이었고 간호는 부인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녀는 어린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환자분이 알코올성 중독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심해 많아서 입원을 했었고 간호하던 부인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결혼 생활 동안에 고생도 많이 시켰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지만 지금 병상에 이래 누워 있더라도 우리 가족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인 그 젊은 나이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진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이 많이 리모델링되고 구조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환자분이 입원했던 그 층에 그 병실에 누워있던 병상하고 그 보호자분하고 아들하고 생활하던 그 모습이 저 아직 선하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0: 하나님께서 환자를 통해서 또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가 있네요.
1: 예, 진짜. 아직도 선해요. 지금 이 순간도 선해요.
0: 각인이 되셨나 봐요, 본사님한테.
1: 예, 진짜 각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남편이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병상에 있는데도 우리 가족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이 제가 그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제가 60이 다 됐는데.
0: 그 아내의 고백이었군요.
1: 네.
0: 그 환자는 어떻게 잘 회복해서 나가셨나요?
1: 아니요. 결국은 사망하셨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0: 네. 네. 권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되게 악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집에 큰 엄마 친정이 교회를

0: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같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시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건강이 정말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처음 신앙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어린 시절에 두분 부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일 이후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군요. 엄마 아빠를 고쳐주신 하나님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 이후로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제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던가요?
0: 그렇게 초등학교 때 교회를 출석을 하고 주일 예배, 그다음에 고등부, 그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제가 설린대학교 관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도 아동부 교사를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어쨌든 계속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시 그냥 하나님 믿고만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뭘 알아서 나가기보다는 어쨌든 눈으로 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의 탕자 생활이 아닌 탕자 생활을 했죠. 조금 이게 교대 근무다 보니까 신앙 교회 출석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대요. 결혼을 33세 했는데 우리 첫애 임신을 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교회 출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다시 나간 게 창성교회예요.
1: 쭉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확 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자각을 하셨습니까?
0: 당연하겠죠.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교대 근무를 하니까 아,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근데 편치는 않죠.
1: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0: 네.
1: 결단하셨네요.
0: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시 부르시대요.
1: 네. 그 부르심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네요.
0: 지금은 장성교회를 섬기진 않고 타 지역으로 가신 그때 저희 교구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순예배 드리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으로 이어졌죠.
1: 네. 혹시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나 또뭐 의사나 환자로부터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권면이나 도전을 받은 경험도 있으세요?
0: 많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권사 직분을 장성교회에서 2015년도에 직분을 받았어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직분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되, 권사 직분인데 너가 뭘 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뜨뜻하게 얘기를 시원하게는 못했어요. 숨기려고 숨기는 거는 아닌데,
1: 굳이 드러내진 않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다가 권사는 이 직분을 딱 받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직분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당당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 간에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거는 시작이 됐죠.
1: 네. 권사님께서는 때에 맞는 용기와 확신 가운데 지경을 넓혀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환자들 많이 돌보고 오셨잖아요.
0: 네.
1: 딱 보면 이 환자는 예수 믿는 환자구나, 이 환자는 불신 환자구나 느낌이 오시죠.
0: 필드에서 일을 할때 생각하면은 일단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항상 입원을 하셔도 사물함에 올려둬요. 그러면 한번더 마음이 가고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오가면 대화를 하죠.
1: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0: 저희 병원은 또 기독교 재단이 아니다 보니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이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촌에서 계신 분이지만 신앙이 되게 돈독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죠.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세번 정도 얘기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 하지만 이 신앙은 내가 너희한테 물려주겠다.

0: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살아생전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 하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입간하는 예배를 저는 아버지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가 본 얼굴 중에 제일 환한 얼굴이었어. 너무 평안하고 환한 얼굴이었어. 아, 이거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얼굴이구나. 제가 이 또한 체험을 하게 됐죠.
1: 그러네요.
0: 네. 와. 계속 저를 네. 성장시켜서요, 하느님께서.
1: 크리스찬 간호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힘든 거는 솔직히 크게 없었는 것 같고, 다소 좀 불편한 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극동방송은 다 크리스찬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저희 직장은 극소수예요.
1: 별로 거의 없죠.
0: 거의 없어. 네. 특히 저희가 이게 조직 문화의 정서, 회식 분위기 있죠. 제가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1: 병원에서 가끔 전도의 기회가 생기나요?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1: 어렵죠.
0: 제가 직책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업무상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또 면담을 많이 해야 돼요. 간호사들 면담하는 가운데서 그다음에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경우에 종종 전도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가볍게 살짝 던지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 갔을 때는 기도, 중부 기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직책이 있다 보니까 어느 간호사를 교회를 전도를 하고 계기가 돼서 하고 싶다고 면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시죠?
1: 오해할 수 있죠.
0: 우리 간호 부장님은 저 땡땡 간호사를 편애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데 살짝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1: 또 지혜롭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은 방송 가족들께서 일상생활 가운데는 믿는 분보다 믿지 않는 분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계시고,
0: 그렇죠. 네,
1: 그런 공동체에서 살아가시니까 우리에게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0: 상황적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상황적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간호사 면담할 때 정말 골치 아픈 면담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뭐 면담 내용은 준비를 안 해가요.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오로지 지혜를 주세요. 가면 막 면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저희 간호과장님을 동석을 시켜요. 그래서 한 번씩 그래요. 부장님, 어떻게 저런 면담을 할 수 있을까? 그 노하우가 뭐예요? 근데 제가 그래, 노하우 따로 없다. 나는 오로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간다. 그게 답이다. 해놨더니 그냥 웃던데 정확하게 막 이렇게 뭐 그걸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1: 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자 노하우겠죠. 네. 같은 일을 30-40년 하시면서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에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감히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제가 간호란 생각하면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간호사란 직업도 그렇고, 환자의 신체적인 아픈 부위와 이 정서적인 돌봄을 같이 해주는 게 진정한 간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것이 간호다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장성교회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며 포항의료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가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1: 저희 가족은 남편은 교회를 섬기질 못하고 있어요. 오. 등록만 해놓은 상태고 교회 전심 먹으러 열심히 가요. 저는. 오. 그래서 일단 전심을 먹는 분위기를 교회 분위기를 익혀야 제가 완전한 복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생각으로 그냥.
0: 일단 육의 양식은 드시니까 이제 영의 양식만.
1: 그렇죠. 그건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딸이 둘이에요. 둘인데 둘째는 지금 대학생이고 큰애는 이제 피아노 전공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참 감사하게 저희 딸 둘이가 청년부를 잘 섬기면서 또 교회 학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해요.
0: 네. 남편분의 외조와 자녀들의 엄마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롱런하실 수 있지 않았나.
1: 더불어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 남편의 외조도 맞아 정말 외조 잘하는데 정말 첫 번째 공로는 저희 친정아버지 친정엄마가 우리 애들 둘이 20년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애들을 봐주셨고 엄마 아버지가 주말부부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친정 부모님 공이 크죠. 야, 너무 헌신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네. 계셨어요. 와.
0: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권사님은 본인의 삶에 어떤 장치들을 좀 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근데 대부분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하게

0: 기도 짧게 해요. 길게는 안 해요. 마음이 급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출근하는 길은 차로 넉넉 잡아 15분에서 20분 정도 거기에는 말씀을 오디오로 듣거나 아니면 극동방송을 제가 청취를 많이 해요. 일단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를 해요.
1: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요? 네,
0: 자녀에 대한 축복기도를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성경을 일독하자는 그 미션이 있어요.
1: 장성교회만의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하나님한테 계속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하나님 저를 당겨주셔야 될 텐데 주시겠죠?
1: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출근하자마자 하신다.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왜 그렇게 그 패턴을 유지하십니까?
0: 자, 우리 애들이 크니까 학교 생활, 그다음에 또 배우자, 결혼 이런 부분, 사회성도 키워야 되는 부분. 근데 요즘은 이 사회가 너무 유해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죠.
0: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얘들을 좀 건전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반듯하게 정말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맘 많이 계시거든요. 권사님처럼. 다년간의 경험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야무지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크리스찬으로서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집에서는 꽝이에요. 저 주부로서는 꽝이긴 한데
1: 뭐 요리도 잘 못하고 뭐 그런
0: 당연하죠. 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감 그다음에 성실성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만큼은 성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 것 같아요. 좀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보는 헌신적인 것도 있어야 돼. 내 거 다 챙기면서는 절대로 프로페셔널 하기는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옆도 좀 돌아보고 공동체도 좀 챙겨가고 챙기면서 헌신한다.
0: 투자도 좀 해야 돼요.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걸 투자를 안 하면 쉽진 않죠.
1: 쉽진 않죠.
0: 네, 그렇죠.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또 잘 해오셨네요. 권사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약한 가족들을 뒷바라지하시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군가를 간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이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좀 지치고 힘들잖아요.
0: 저도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은 거는 한 1, 2년 되셨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게 편할 수가 있었기는 한데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한 달 정도 호스피스 병동 입원하실 때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수시로 가면서 퇴근하고는 기본적으로 9시, 10시까지는 병원에 있었어. 그거를 거의 한 달 다 돼가지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더라고. 근데 이거는 생활을 뭐 1년, 2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경험을 얘기하면 어쨌든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현재는 많이 힘들겠지만 모든 것이 이 힘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시간적이든 공간적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고 소망 가지고 기도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아마 승리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1: 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석 권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우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이 직장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한 번씩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직책을 주셨어요. 제가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마 계획이 있으리라 저는 믿고 또 받은 달란트대로 유용하게 저를 좀 사용해 주시기를 제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해야 될 기도 1번은 저희 집에 남편 보구마가 뭐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지만 기도 끊이지 않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저의 미션이자 기도의 네. 제일 첫 번째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기도 제목이네요.
0: 네.
1: 그래도 일단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니까요.
0: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 이상숙 권사님께서 참 진솔하게 소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로 많은 동료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장성교회를 섬기시고 포항의료원 간호부장으로 일하시는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시편 107편 10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흔히 C.S. 루이스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의 풀네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로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또 삶의 이치를 갖고 그 기독교를 변호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한 분이고요. 이분이 그 변증의 과정에서 아주 많은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름 제목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도해주는 편지로 보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은 악마들이 쓰는 책이니까 악마들은 예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냥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쓰면 딱딱하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변증가가 소설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책장이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읽어볼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양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31통의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가 나와요. 삼촌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카 워무드에게 그 편지로 보내는 다섯 번째 편지에 인간의 고난 문제를 악마들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아마

조카 악마가 먼저 그 삼촌 악마한테 그 인간의 고난을 얘기하며 아주 기뻐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인간의 고난, 고통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조카 악마 워무드가 삼촌 악마한테 아 삼촌 기뻐하세요. 이제 인간들이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뭐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내용이 바로 그 5장의 내용이에요. 그 5장의 내용에서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한테 그럽니다. 이 바보야, 전쟁이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못해.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면 전쟁이 없어야 돼. 평안하고 태평하고 아주 너무 지루할 정도로 평안한 일상이 계속돼야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던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해요. 떠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고백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그런 말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이 시편 119편에 나와요.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 이 C.S. 루이스는 그 다른 책에서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인간은 인간의 자리로,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럴 때 복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 시편은 밝은 시편은 아니에요.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들이 아주 무겁고 침울하고 비통하고 비극이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시편은 그 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끝을 보면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셨다는 그 말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어요. 비극으로 시작됐지만 기쁨으로 마치고 있고요. 고난과 비통함으로 시작했지만 해피엔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편의 이야기인데,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예, 이 그들을 한번 우리 추적해 봅시다. 추적하기 전에 이 그들에게 먼저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봐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이 그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10절, 11절의 사건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10절, 11절이 첫 사건인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10절과 11절 중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선행하는 사건이 뭐예요?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11절이죠? 11절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읽는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 것처럼 10절, 11절의 순서

기억하며 그 뜻을 멸시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것을 몰랐을까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은 아니에요.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거 알면 어쩔 건데, 그것도 모르면 어쩔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몰라서 난 못했다고 그럴 겁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느냐, 지존자의 뜻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지존자는 같은 말을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를 쓴 것이지만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이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까? 알았을까?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 여기 사용된 이 시인이 쓰고 있는 용어가 알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근거가 있어요. 알았다는 증거를 대고 있어요.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멸시하고 거역했다는 건 뭐예요? 몰랐으면 그래 몰랐다고 그 들어줄 수나 있지, 알고도 했다면 그건 의도적이지. 알고 안 해. 모르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알고도 안 한 거는 그건 아주 나쁜 거야. 뻔뻔한 거야. 의도적인 거예요. 고의로 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할 때 그 말씀이란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란 단어가 왜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약 1439번, 한 1400번으로 칩시다. 1400번 정도 나오는 구약 성경이 8000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5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따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1439번 사용되고 있어요. 1400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씀은 따바르가 아니에요.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단어가 따바르예요. 근데 여기는 그 따바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 나오는 여기서 11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란 단어는 뭐냐? 에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메르는 그런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 50번도 채 안 나와요. 그럼 결정적인 단어.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하면 뭐야? 그 따바르라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제껴두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하고 아주 그 상식적인 그 단어를 제껴두고 좀 낯설고 생소한 에메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이 시인에게 의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 여기 나오는 그들이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왜? 이 에메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응?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엮여 있는 무슨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엮여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한쪽이 말을 하고 저쪽이 또 말을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에메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 그들이란 사람들에게 에메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무슨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은 에메르라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들었어, 알았어, 배웠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거역했어. 그뜻 멸시했어. 하찮게 여겼어. 사실은 여기 뭐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은 쇠사슬, 거역, 뭐 멸시, 뒤에 나오는 뭐 엎드러지다, 돕는 자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좀 풀어드리면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 숨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에메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시인은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교감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겨 짓밟아 버린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런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 소중했다는 거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멸시해도 좋고 받아들여도 좋고 그런 뜻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안 들었고 거역하고 멸시하니까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남의 일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래 이 일을 이 뜻 이 일을 위해서는 네가 좀 해야 되고 네가 꼭 해야 돼.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안겨 주셨어. 이거 하라고. 그런데 그 복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모르겠는데요. 이런 괘씸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이사야 45편 3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줄게. 하나님이 너 내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도 열어주시고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 뜻을 위해서 이제 네가 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하고 일을 좀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싹 등 돌리고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도 흑암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하나님은 내일 아니야. 네 일이지 내일이냐 그게.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거라. 자 이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걸로 끝이에요? 아니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랬어요.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 고통이 10절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더해지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야. 겸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겸손하게 됐어요? 고통에 행복했어요? 고통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아니지. 그 뒤를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 때문에 겸손해진 게 아니고 고통이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고 엎드러졌을 때 돕는 자가 없게 되니까 행복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고통

은 어느 정도 쇠기였을까? 자, 고통 이들을 겸손하게 하고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무겁게 생각하게 된 그 겸손하게 된 그때의 고통의 지수를 100이라고 칩시다. 그게 고통지수 100이야. 100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항복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고통에 다이얼이 있으면 처음부터 확 돌려갖고 100을 만들었을까? 그래요? 아니지. 처음엔 살살 돌리지. 한 1로 놓고, 1은 뭐 느껴지지도 않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10으로, 20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 고통을 느끼는데도 꼼짝을 안 해. 그건 뭐예요? 한 조롱하는 거지. 자, 그렇게 예, 고통의 지수가 점점 쎄지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요? 100까지 가니까 겸손하게 됐으면 100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항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그동안에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12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으니까 겸손하게 됐다면,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던, 겸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돕는 자가 있어. 아직 돕는 자가 있어. 아직 의지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직 나 돈 있어. 아직 재산 있어. 응? 뭐 코스피가 9천까지 갔다가 6천으로 곤두박질해도 아직 나 돈 있어. 이걸로 또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떵떵거릴 수 있는 거야. 건강해. 또 자식들 잘해. 잘 되고 있어. 자식들 문제 하나도 꼬인 게 없어. 정말 뭐 조금 힘들 뿐이지. 그게 뭐예요?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낮출 생각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쎄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의지하던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님이 지워나가시는 거야. 너 건강 자랑했어? 건강 지워. 이제 골골하기 시작해. 돈 있다고? 돈 지워버려. 뭐 또 자식들. 자식들이 그렇게 네 자랑이 되냐? 자식 문제도 다 지워버려. 오늘 속 썩이는 자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는 그 지경에 가서 그렇게 또 엎드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 돕는 도울 만한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의지할 게 있는 자들은 아직도 교만해. 아직도 뻗딩겨.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콧방귀나 끼고 흥흥거리고.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세 번째 사건. 이제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되니까 13절, 14절, 16절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읽어봅시다. 13, 14, 16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이제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거맨줄 다 끊으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은 꺾으시고 다 이제 복구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건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들이 겸손해졌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자, 예, 해결된 세 번째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그들이 누구냐 이거야. 그들. 12절에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다다. 13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이 누구야? 그들.
자.

성경을 들려주는 성경 나레이터, 성경 이야기꾼의 이야기 전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심리가 좋은 얘기는 다 자기 얘기처럼 들어. 나쁜 얘기는 남의 얘기처럼 들어. 그리고 나쁜 얘기는 나는 아닌 것처럼 들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아주 훌륭한 위인들 나오죠?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다윗, 응? 바울, 베드로 뭐 이런 훌륭한 인물들 얘기는 다 자기 얘기처럼 들어. 나도 그런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은 못된 짓 하고 또 심지어 악인들의 이야기는 자기 얘기로 안 들어.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나 보다. 이 나쁜 놈들 하고 들어.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그래. 그걸 나쁜 얘기는 내 얘기로 안 듣는 그런 예외적인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 12명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접니까? 원문에는 접니까가 아니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가 뭐야? 그리고 또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야? 자기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죠. 그걸 왜 물어? 아니면 아닌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자기가 물을 이유가 뭐가? 그건 뭐야? 자기한테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쁜 얘기는 나는 빼놓고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레이터들은 나쁜 얘기할 때는 그 사람 얘기지만 그 사람을 지명을 안 해. 남 얘기하듯이 얘기해. 지금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인은 이 시를 얘기해주고 이 시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줄 때 그들은 누구예요? 시인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야. 시인은 지금 너야.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걸 너 얘기라고 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듣다 말고 화내고 자리 박차고 떠나서 들어야 될 말 듣지도 못하고 해야 될 말 다 하지도 못하죠. 보세요. 10절 같은 경우에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네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이놈이 나를 놀리는구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네. 아, 기분 나빠. 안 들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냥 들이받고 쌈나는 거지 뭐.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이야기꾼들의 전략이에요. 나쁜 얘기는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얘기하면서 꼭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7장 가보세요. 잠언 7장. 자, 거기 5절을 봅시다. 5절. 잠언 7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음녀, 이방 여인 그런 호리는 그런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뭐라 합니까? 7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래요. 이 젊은이, 어리석고 그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얘기해요. 그 젊은이를 얘기를 쭉 하다가 뒤에 가서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젊은이가 꼭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22절도 젊은이가 그래. 젊은이의 운명. 23절에 거기 22절에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는데 개정된 지역이자는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그럼 여기 이 젊은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이 젊은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자기 아들 얘기야. 근데 아들이 이 얘기 직설적으로 하면 들어 안 들어? 기분 나쁘다가 안 듣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남 얘기,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창밖으로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런 자를 봤어.

0: 근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너야, 너. 이게 이야기 전략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얘기는 돌려 말하는.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시편 107편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그들은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배웠어. 우리는 지금 교회가 3인조 사역에 한번 전환을 시작했어요. 방향 전환을. 그래서 찬양 예배 중에 3인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3인조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3인조 사역의 근본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뜻 얘기할 수 있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시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그 주님이 그 뜻을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무지막지한 그 권세를 주고 가셨어요.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어.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에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시 여기 시편에 나오는 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구체적인 에메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메르가. 우리는 이제 그 말씀, 그 뜻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따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영광스러운 그릇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인데요. 여름날 과수원을 떠올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넘치죠? 달콤한 과일 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또 작은 새부터 큰 새들까지 찾아와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친지분께 이 농장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7월, 8월 이 내내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수확하느라 온 가족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수확이 끝나는 철이 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쉴 틈도 없이 바로 9월부터 내년 농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열매가 없는 나머지 10개월가량을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죠. 농부는 열매 하나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해도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일 때 참 조급해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영원의 땅을 일구면서 이 마음의 가지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보소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나이다.

박종호의 주의 말씀은 조수아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 탓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제값에 팔 수 없는 비품 복숭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냉방병 걸리겠다고 투정 부릴 때 농부들은 상처난 과일들을 보며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상한 과일을 수확하려 아침 일찍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거죠. 또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과일을 고르며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달콤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와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죠. 탐 페클스의 영어 찬양 예수 따라가면 클래식 콰이어의 새벽부터 우리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어진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택함을 입은 기쁨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두려움, 질병과 얽매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에 복이 부어지는 권능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쉽게 얽매였고 부정적 감정 속에, 불순종 속에 나를 버려둘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을 통해 주의 길이 아닌 내 길을 준비하느라 내려놓지 못한 것이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나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가를 이 시간 자문해보며 영혼과 무관한 헛된 것들을 샀는데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시간표를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는 영적 점검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넘치는 대화가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했고 용서해야 할 일들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내 부모 같은 이들, 내 누이 형제 같은 성도들 먼저 살피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가려진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도시와 우리 공동체와 성도를 특별히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며 천국의 기름진 것들로 수임과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이 모든 사역 가운데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권이 갑질로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선교지의 끝없는 거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감사로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가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여호수아는 그 기쁨을 알았기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수하였습니다. 우리도 땅이 아닌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지 않고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간곡히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뱀같은 전략으로 말씀의 지혜를 전하는 통로로 계속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의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준비한 찬양이 다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소리 안에 믿음과 눈물과 감사가 담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순진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할렐루야.
1: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영생 주시는 복음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농사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씨앗이죠. 이미 너희에게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짐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또 온천하에 받지 당시에 뭐 소아시아나 그런 시대겠죠.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설교 듣고 복음 듣고 그걸로 끝. 회비 냈지 않아? 네 월급 주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변질되고 썩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생명수가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비판과 비난만 일삼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선교지 한번 저 캄보디아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저 요르단도 가시고 저 가보세요. 놀러 가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수술받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할렐루야. 와서 뭐 달콤한 소리, 좋은 소리, 그런데 막 귀가 밝아가지고 아, 뭐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3, 40년, 4, 50년 전에 한국교회 수준이 너무 낮고 성도들도 너무 아직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사역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 나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섬겼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까? 한국 축구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축구를 해보세요.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 가꾸는 성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교회를 한평생 수십 년 다니고 몇 대째 믿는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 좋은 씨앗이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게 열매인데, 말의 열매, 생각의 열매, 성품의 열매, 행실의 열매, 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굳어지고 별것도 아닌 걸 찢어지고 뽑고 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그러고. 우리는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 앞에서 다 싸우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러면 철이 들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크게 편리하게 세 가지 열매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회개합당한 열매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으려면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회개는 뭐냐, 기분 나쁘다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세상을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빕니다, 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보좌하신 그분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돈벌이하고, 그걸 위해 건강 챙기고, 그걸 위해 공부하고, 그걸 위해 노후대책 세우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영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가가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 앞입니다.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이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자주자주 모여서 듣고 각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닮은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사랑 여러분, 큰 시설을 만들고 많은 걸 했는데요, 제가 참 시대가 너무 물질 중심으로 가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짐을 맡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맡아야 되느냐? 실제로 생활 선교사로 실제로 희생과 대가 지불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다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숨어서 지내기 좋지요. 또 상처받은 분들 좀 쉬세요.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 상처받아서 오잖아요. 또 이 교회 상처받아 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려면요, 교회 사역과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 내가 가족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또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 일본이나 캄보디아 같은 선교지 가보세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감격이 식은 분들 없습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땅과 같아 바로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묵은 마음밭을 기경할지어다. 복된 삶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 필요하기 때문에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할 때 우리 자기의 일, 우리의 일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병들은 이익의 재료로 그러면 교회 썩습니다. 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뭐 직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놀이도 하고 뭐 직분도 쓰고 뭐 강사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으면 교회 돈도 쓰고.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성령의 능력, 부활 생명의 영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매가 이 땅의 열매가 결국 부활의 열매들로 추수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곳간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 곳간에.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열매들로 추수되는데 그 부활하는 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의 열매의 상급과 면류관과 권세가 존귀가 다른 거예요. 주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있으면 트럼프 제일 가까이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잠시 뭐 몇 년 하는 것이고 이분은 영원한 우주의 대통령입니다. 그분 가까이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육체적 본성, 하나님의 은수로 행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완악함이 깨어지면서 자아가 가루가 되고 부수어지면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그렇지 않다면, 부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복음이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의 시작이요 보증이 된 거예요. 하늘의 밀씨앗이 우리가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육의 피로와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0장은 마지막 대추수 때 농부가 열매를 추수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로 평소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왕년에 열심으로 하던 분들이요, 좀 나이 들었다고 그냥 툭 주저앉아가 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상급 까먹고 열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인생 운영

그러니까 60이 넘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손주들을 위해 자손, 그러나 저를 위해 사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자녀들도 돌보고 또 그래야 되겠지만 일생 복음의 씨를 뿌리며 농부 아버지의 일을 돕는 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주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늙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 교회에 매여 있지만 앞으로는 열 일본이나 열방으로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다니십시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건강을 좀 많이 돌보지 못해요. 요새 오히려 건강 열심히 건강 돌보고 있어요. 왜? 오래 써먹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이 추후가 되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순서를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로 추수될 성도들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5절 첫 번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하늘의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함께 선 자들입니다.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로 달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늘의 시온산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누구나 이 새로운 영감으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자격을. 여러분도 자격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음녀와 같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앞으로 세상이 반드시, 여러분 지금도 벌써 그렇잖아요. 뭐 성적인 자유니 뭐니 온갖 세상들이 미디어가 뜨거를 조장하고요. 큰 음녀와 같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을 살았던 순결한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산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라 그러더라도 예 하고 주님이 가시니까, 선한 목자 하니까 내가 내 목숨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들인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값집을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들. 여섯 번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삶에 흠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똑같은 말도 이렇게 거짓하고 저렇게 보탭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정직하게 바르게 주 앞에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표정과 마음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CCTV가 뭐 다 사람들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사람의 뇌까지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테크놀로지는요 우리 마음 깊은 것, 말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내적인 걸 다 살핍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는 것도 함부로 협력하지 않아요. 정말 연단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 왜 이완운마를 합니까? 죽기까지 하니까. 왜 또 히로시마를 합니까? 죽기까지 하니까. 크고 화려한데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딴 사람 다 합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 중심이 깨끗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과 연합해서 새로운 천국 새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보좌,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거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방법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고 은혜 끼쳐라.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방대한 지난 4천년 지난 6천년의 방대한 신학사상들을 농축해가지고 요리를 해내는데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아 벌리면 됩니까? 이제는 정말 주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송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도요 어때요? 농사를 지을 때 사과가 탐스럽게 잘 익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익은 열매는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따겠죠? 그 사과를 따가지고
창고에 곳간에 먼저

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먼저 따서 넣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보면, 또 구약의 히브리어 첫 열매를 분석해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쉽게 말하면 하늘의 왕, 상간마마에게 제일 진상품을 올려드린 가장 값지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이런 처음 익은 열매들은 뭐예요? 보물과 같고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기념물과 같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 우리는 물론이고 하나님, 이왕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의 자격 요건을 잘 보시고 영원한 삶을 주 보좌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복음 전해보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부암도 생기고 막 댕기열도 생기고, 아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부리 먹으려면 뭐 좋은 걸 해주셔야지, 이런 변명과 갈등과 고통과 의심을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나서 내가 딱 죽은 사람같이 날마다 행하니까요, 그때부터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에 동참하라고 제가 축복하는 것은, 이게 막 선교가, 생활 선교가 다 구경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신학교까지 가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미얀마부터 지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자꾸 요청하는데 아직은 우리 부족합니다. 누가 합니까?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이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가 그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돼요. 가족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처음 익은 열매다 뭡니까? 다 익은 열매들. 추수되어 곧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충실한 알곡 성도들, 즉 땅의 곡식들이 다 익으면 구름 위에 앉아있어. 구름 위에. 따라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구름이 중요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금멸류관을 썼어요. 이거는 왕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운동 경기라는 멸류관을 쓴 이 멸류관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낯을 휘둘러, 예리한 낯을 휘둘러 추수합니다. 이게 왜 다른 계시록의 헬라어와 달리 여기는 금멸류관, 예수님은 왕관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왕관인데 여기는 왜 멸류관을 쓰셨을까?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으려고 자기 몸,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잖아요. 속건제물이 뭐냐?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금 아버지께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말이에요. 원수가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지요. 거짓말로 인류를 속임수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 원수에게 죄와 사망의 매트릭스를 깨뜨리고 많은 생명을 자기와 접붙여줘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십시일반으로. 그것도 못해요.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담대해집니다. 저도 한 5, 6년, 7, 8년 전하고 보니까 성경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생활선교사고 동시에 생활선교전략가고 생활선교동원가고 생활선교행정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생활선교사입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에 복음전하라고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장로에 복음전하라고, 은퇴도 복음전하라고. 이게 원래 한국교회고 원래 예루살렘교회고 이게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일심동체, 그리스도 한 몸 아닙니까?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욕심만 가득한데. 말씀의 칼로 수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여러분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지금 우리 미래세대들, 우리 자손세대들, 직분자 가정에도 자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쓰러지는데 이런 분발하는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분발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가요. 기쁨으로 가요.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도,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기쁘게 갈 거예요.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겠죠.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예산이 많이 들고 사람 숫자가 많이 들고 그래봤자 그거 여러분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이전에 그런 큰 교회들이 이루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 하나 성장하는 것과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과 뭉쳐서 같이
동반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

해야 되는 거. 그게 킹덤 그로스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에브리바디가 미션너리인 거예요. 주님이 다 익은 땅의 곡식 즉 성도들을 구름에서 추수하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중 휴거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아까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름 위에, 구름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추수하면 이게 곡식이 그럼 어디로 갑니까? 구름으로 가겠죠. 구름으로 가서 어때요?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 휴거. 왜 휴거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 사업이 온갖 잡다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농사로 이해하니까 쉽잖아요. 여러분이 벼농사를 하든 쌀농, 아, 벼농사를 쌀농사라. 밀농사를 하든 사과농사를 하든 뭐 복숭아농사를 하든 처음 익은 열매 따서 넣고 그 다음에 다 익은 열매 따서 넣고 그 다음에 낙과나 아니면 떨어진 거는 어때요? 좀 뭐 그래도 닦아가지고 뭐 잼 만들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아멘. 처음 익은 열매, 다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들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 짐승의 시험을 이긴 자들이 이삭 줍기로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과 다 익은 열매들이 추수되어 하늘 곡간에 들여진 후에 땅에는 짐승의 시험이 성경대로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이 대환란의 때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삭들을 말해요. 짐승의 손에 붙임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짐승의 손에 붙임받을 거래요. 즉 그리스도의 손에 온 세상을 다 장악한. 다니엘서 12장 7절도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간 짐승 곧 즉 그리스도 외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땅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썩어질 육체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의 속사람은 하늘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의 속사람의 발을 주의 높은 산 하늘의 시온산에 올려놓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심령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항상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돌이켜 전화일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과 잘 익은 열매들로 추수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 시험을 이기고 이삭 줍기로 곡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뭐 짐승의 표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상행위를 딱 잡아버려요. 그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다 지금 만들어져갖고 이미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고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부지런히 열심히 사세대가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삭 줍기로 주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넘칩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들과 다 익은 열매들 이 지상에 없으면 어때? 더 이상 성령의 보호막이 극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용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삭들을. 그러나 그때조차도 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고센 땅과 같은 곳. 왜 우리가 지금 고센 땅 시스템을 만드느냐? 우리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삭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에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이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가 우주의 왕자고 하늘과 땅의 왕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늘의 왕좌는 넘볼 수 없지만 땅의 중앙은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엮여 들어갈 겁니다. 미혹을 당해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다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것이고, 먼저는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부터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거기가 그 보좌가, 성전의 보좌가 발등상이 돼요. 원수가 밟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심판에서 전쟁에 이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내 거다, 손대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과 학업과 공부 다 잘하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제도권의 목회자와 제도권의 선교사들과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과 직업으로 다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많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자꾸 진출해서 생수를 공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연합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의 대환란의 때에 이삭 죽기와 함께 진행될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이 알려줍니다. 이삭 죽기와 동시에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밟는 비유로 묘사합니다. 이 1260일의 기간 중 진행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바른 것 같은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같은 심판에 대해서 1260일 기간 중에 일어날 같은 심판,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때에 이말 즉 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같은 심판에 대해서 다른 두 비유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큰 진노의 포도주 틀 발른 심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금대집이 부어지는 심판. 그건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든지 우리 자손들의 시대든지 또는 자손의 자손의 자손의 시대든지 모르나 때가 정말 길지 않다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전에 그냥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간에 깨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부터 챙기시고 여러 개의 분들은 힘써 복음 전하는 시대로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추수 때 이 세상의 밭의 모습을 타작마당으로 비유한 게 하늘에서 돌이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이삭같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마지막 추수 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땅의 사방 밭,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 타작질하지요, 키질하고 또 포도즙 틀을 밟고 다음에 어때요? 올리브 열매를 넣어가지고 짜냅니다. 기름을 등불 밝게 기름 준비하세요. 전부 다 어때요? 농사로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다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마지막 대추수를 마무리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이삭 줍기 순서로 추수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되어져서 주인의 곳간에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때 왕국이 바로 뭐예요? 주의 곳간이에요. 초막절이죠. 그때 우리는 추수 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대추수 때, 초막절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처리, 수고처리, 십자가처리, 고난처리, 희생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과정에 동참하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마음과 내 상처가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면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 좋은데 에어컨 들으면서 든든하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을 별로 안 닮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단에 설교 한번 듣고 회비 좀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은 인생 산모작 시대입니다. 모세야말로 인생 산모작을 살았던 대표적인 선물 성경 인물일 것입니다. 애굽 왕자 40년,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겠지요. 공부도 많이 하고 체력도 대단했습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인기가 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실패자로 광야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하나님이 굴리는 거예요. 연단한 물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가 바로왕 앞에서 죄와 사망 것을 잡은 이 세상 앞에서 출애굽 지도자 40년 80세부터 120살까지 그의 인생 삼모작에 그 노년의 때에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만큼은 교회의 인생 삼모작의 시대 뭐 다 건강관리대로 되겠죠. 30년 30년 30년 좋아요. 인생 삼모작의 노년의 때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열매들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과 복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어른들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노년에 접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가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 대신하잖아요. 강건들 불경하고 돈 좀 주고 뭐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에브리바디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체질로 바뀔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과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이 이 민족의 정신을 이 민족의 부패한 정욕을 이끄는 민족 정신이 통일을 줄 만한 한국교회 대한민국으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농사를 돕는 일을 감당할 때 남모르는 눈물의 수고와 희생도 있겠지만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거둘 많은 열매의 거두를 기쁨을 믿음으로 먼저 섭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인생 삼모장 노년일 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수를 돕는 성령의 권능 늦은 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비같이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속히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이 없는 지혜롭고 착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에 씨 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형편과 분량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국을 한국 교회를 삼키려는 이 미혹의 큰 용, 사단 마귀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올무를 찢어버립니다.
1: 아멘.
0: 찢어버립니다.
1: 아멘.
0: 우리 마음을 찢습니다. 아멘. 생각을 찢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마음 주십시오.
1: 아멘.
0: 새 생각 주십시오.
1: 아멘.
0: 새 감정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남은 생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 뿌리는 파종을 돕는 늦은 비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하소서.
1: 아멘.
0: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1: 아멘.
0: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지어다.
1: 아멘.
0: 치유가 날지어다.
1: 아멘.
0: 공급이 나타날지어다.
1: 아멘.
0: 부족함이 채워질지어다.
1: 아멘.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적의 크기, 나의 연약함,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이후에 나는 변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성령께 붙잡혀서 그 변화가 3일이 아니라 지속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서야 하고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좀 더 깊은 곳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합니다. 화수목 3일간인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남은 이틀 동안도 더 긴 시간 여호수아처럼 회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의 자리, 타협한 자리, 불순종한 자리에서 돌아서고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열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해하듯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결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결단은 한자로 풀면 결단할 결, 끊을 단이에요.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내는 게 결단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끊어내고 강한 자아와 고집을 끊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삶과 자기 중심성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결단이에요. 끊어내면 길이 보여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갇혀 있는가? 무엇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주저앉게 만들었던가?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요,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를 계속 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사역의 방식이 바뀌어요. 이게 뭔가?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변질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계를 넘게 되고 우리의 삶 그리고 사역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풍경이 되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분의 힘으로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라는 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고 사모한다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자, 1절 2절을 보면 출애굽 3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힘든 거 싫어해요.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긴장되는 거 싫어해요. 건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뭘 원하냐? 쉬운 거 원해요. 편한 거 원합니다. 전쟁 안 하지요. 타협하지요. 후퇴하지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당장은 부담이 없지요. 긴장 안 해도 됩니다. 편할 거예요. 평화도 올 겁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 패턴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싸우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하나님도 전쟁을 알기를 원하셔서 전쟁할 수 있는 대상을 남겨두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3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의 명단이 3절이에요. 우리도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 네 개죠. 블레셋 다섯 군주입니다. 블레셋이 뭐냐? 첫째는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강해서 우리의 길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만 딱 가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블레셋 군주는 뭐냐? 우리 곁에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다 이게 블레셋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블레셋을 두셨을까요? 강한 자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우리 곁에서 끈질기게 흔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블레셋 군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블레셋 군주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겨두신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기복과 성적 쾌락을 결합한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부자 된다. 이거 섬겨라. 이게 가나안 족속인데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가나안 족속이 많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도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법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가나안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시돈 족속이에요. 시돈 족속은 화려한 세상 문화, 뛰어난 기술,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으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화려함의 시돈의 유혹. 우리에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지면서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혹시 이 유혹에 넘어가서 화려한 삶을 꿈꾸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화려함의 유혹 앞에서, 명품의 유혹 앞에서, 고급진 삶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희위 족속이 있어요. 희위족속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은 민족이죠. 여러분 희위족속은요 당장 내 삶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영적인 틈새 같은 거예요. 소리 없이 찾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죄 같질 않아. 찜찜하긴 하지만 죄는 아닌 것 같아. 좋은 음식 먹으려고 몇 시간 차 타고 다니고 게으름 피우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하고 SNS하고 앉으면 쇼츠 보고 이 사소한 일탈이 희위 족속인데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의외로 이 희위 족속 앞에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SNS, 유튜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시간 계산해 보십시오. 보통 두세 시간 합니다. 아이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희위 족속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소리 없이 다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회막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민족 앞에서 전쟁을 못하고 무너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무너지고 있을까요?

거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하고자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거친 적을 두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재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은 어떡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이 주변의 적들과 전쟁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정복 때 쫓아내지 못한 원주민과 동화되어 버렸어요. 5절 끝에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라는 단어는 베케레브라는 말인데요. 중심에 녹아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중심에 녹아들었어요. 이게 왜 위험합니까? 이게 왜 심각합니까? 가나안 정복하라고 보냈잖아. 근데 가나안에 가서 녹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녹아버리지 않은, 녹아버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 녹아버려 우린 존재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불러서 보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심에 녹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중심에 녹았던 그리스도인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요. 아니, 동료가 되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합니까?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통혼했습니다. 사돈 맺었어요. 사돈을 맺으면 가나안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3장 1절에 6절 내용인데요.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고 싶어 해서 주변에 적들을 뒀어요. 이스라엘은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하고 완전히 동화되고 통혼해버렸습니다. 이 그림. 우리의 삶의 그림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 참 이 사람 믿음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할 수도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봅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장에는 사사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은 대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나의 신분과 관계없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온니엘의 이야기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는 이유예요. 대적이 너무 강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일만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못 이겨.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 이유로 가나안 3세대 사람처럼 전쟁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사기 3장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몇 가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는 도미노 현상이 생겼습니다.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연쇄적으로 예, 무너지는 거 도미노라고 그러죠. 누군가가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한두 명이 따라해요. 저래도 되나?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주변에 자꾸 가기 시작합니다. 아, 결혼해도 괜찮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도 부담을 느끼질 않아요? 너도 나도 가나안 사람하고 통혼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혼하면 사돈이 돼요? 사돈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돈 맺었는데 어떻게 사돈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소속은 세상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후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녹아들었어요. 그럼 주일 교회는 와요. 뭐가 다르겠어요? 주일날 교회는 온 것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니까?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도미노 현상이 생겼습니다.

0: 절 볼까요?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0: 우상숭배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같은 이유겠죠? 하나씩 둘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했을 수 있어요. 야, 그 바알 신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야. 야, 아세라 신에게 기도했더니 애 낳더라. 예, 이런 이상한 간증도 막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노도라도 하는 거죠. 근데 6절을 잘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왜 복수로 말할까요? 앞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는데 뒤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복수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바알은 정체는 같은데 이름과 모양은 지역마다 달랐어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와 가난으로 주인 혹은 남편을 뜻하는데요. 가난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 땅을 지배한 바알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세겜 지역에서는 바알 브릿이라 그럽니다. 모압 지역에서는 바알 보울이라 그럽니다. 에그론 지역에서는 바알 세불로 불러요. 주로 바알은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처럼 한 손에 번개 혹은 창을 들고 황소뿔이 달린 투구를 쓴 건장한 남성의 모습이나 혹은 황소로 표현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힘과 번식력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겼다. 이게 의미는 뭔지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림 위를 보면 아세라를 섬겼죠. 아세라들을 섬겼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세라는 바다와 풍요의 여신입니다. 원래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이에요. 그리고 이 아스타롯 아세라는 엘의 부인이에요. 그럼 바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알의 엄마죠. 그런데 바알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버지가 그냥 없어진 거야. 존재감이. 그래서 바알의 파트너로 아세라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부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세라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반신이 아예 단순한 나무 기둥이나 흙기둥 형태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목상이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찍는 거죠. 그런데 또 아세라 저 그림을 보시면 아세라는 저런 거 집에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성의 조각상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뭘 상징하느냐? 다산과 풍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는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섬겼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말은 아, 내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답이야. 그러니 바알 브릿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바알은 섬기는 게 맞아라는 확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필요했지만 가나안에 농사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알이면 무조건 섬기고 아세라면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아세라라 그러고요.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롯이라 그러고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 그러고요. 로마에서는 비너스 신화로 발전을 했는데 풍요와 안락을 믿기로 이 두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는데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람들은 저 바알 저기 아세라 신을요. 집에다가 갖고 가고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통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원이 도미노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도미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요. 보란듯이 죄를 짓는 겁니다. 보란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든 상관하지 않는다.

0: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난 내가 원하면 한다. 뭐 하나님 안 해줘도 난 신경 안 쓴다. 혹시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무모하고 위험한 태도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발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걸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번째 도미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통과 압제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방 민족의 잔인한 압제와 경제적 수탈을 당하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어. 이게 그들이 원한 게 아니야. 그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해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0: 네, 이제 8절에 보면 가나안 3세대의 사사기 패턴이 시작이 되죠. 사사기 패턴 이런 거예요. 죄 짓고 부르짖고 구원자 보내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 죄 짓고 부르짖고 구원자 보내면 평화가 오면 또 짓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요. 사사기에서 이 패턴이 12번 반복이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이런 패턴이 반복이 안 될까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또 막 부르짖어요. 병들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또 희미해져요. 저는 이런 패턴을 평생 반복하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왜 반복될까요?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복임에서 크게 흥글로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면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징징대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해결되면 또 멀어지고 해결되면 또 멀어지고 이게 악순환인데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사기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악순환을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사고는요. 타인을 지옥에서 살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도 파괴가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 집에 가면 집이 시끄럽고 목장 가면 목장이 시끄럽고 직장 가면 직장이 시끄럽고 아니 내가 죽어보세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별의별 사람 다 모여도 하나가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다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면 사사기 패턴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요. 누가 내 안에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시기

0: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십시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건들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말도 못해요. 건들면 폭발하니까. 이제 제가 건듭니다. 이제 제가 건듭니다. 왜냐하면 안 건드니까 변하지 않아. 이제 건들겠습니다, 제가. 호세아 11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0: 자,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차지하겠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죠. 걸음을 가르칩니다. 품에 안아서 길렀어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선지자가 부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짓 하냐?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드려요. 가나안의 온갖 신들에게 분향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니네들은 선지자가 부를수록 더 멀리 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가나안 신을 숭배하게 되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에 녹아들어 살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 읽다가요, 제 안에 이런 아주 강한 질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까? 왜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우상을 추구했을까? 그냥 숭배하지는 않았겠죠.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왜 가나안의 신을 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지? 왜 이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겼지? 풍요예요. 쾌락이에요. 성공이에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번성하고 싶은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로 바알을 섬기고 아사리를 섬겼을까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바알과 아사리를 섬긴 이유라면 이거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것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사사기 읽어보세요. 얻었는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요,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한다고, 진노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그러면 시선을 돌려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세상을 추구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뭘 얻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잘 사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세상을 누리고 멋지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얻겠다고 하나님에게 귀를 막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얻겠다고? 우리가 원하는 거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살 수가 없나요? 지나친 삶입니까, 그게? 길어도 100년이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뭔가를 알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50년도 안 되지요. 그 짧은 시간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영생을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귀를 막고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는 것, 그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그게 최선일 수 있을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그런 선택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과 사와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바알에게 완전히 돌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팔았다는 말은요,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하듯이 소유권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던 보호막인 하나님의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갔던 이방의 손에 넘겨주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안식의 땅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뭘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은요, 히브리 말로 극도로 악한 혹은 두 배로 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게 리사다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무너무너무 고생을 해갖고 붙여진 이름처럼 진짜 악질이야 해서 붙여진 이름이 리사다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두 배나 악한 진짜 악랄한 구산왕의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착취를 당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알에게로 갔죠. 아세라에게로 갔어요. 8년 동안 고통 겪고 있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까? 바알에게 가야지. 아세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바알이 가짜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 원어가 자악한데요, 힘을 다해 외친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악질 왕에게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10절에 짧은 본문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네 번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긋지긋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처음에는 뭐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장은 편해요. 당장 긴장 없습니다. 타협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타협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부르짖는다고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 부모가 돼보면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손절해도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게 부모야.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간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뭘까요?

0: 하나님 우리 살려내고 싶어 합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뭡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자, 그런데 지난 8년간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폭력과 압제 아래 신음을 할 때 온니엘은 딴 나라에 있었나요? 같이 고통을 받았나요?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8년 동안 고통당하다 갑자기 이 온니엘이 벌떡 일어나서 싸움에 나간 이유가 뭘까요? 왜 미리 안 나가고 이제 지금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8년 동안 자기도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했어. 그래서 8년 만에 지금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0절에 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1: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0: 자, 압제를 당하던 온니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된 배경이 뭡니까?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반전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시작이 돼요.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구산 리사다임 앞에서 기가 죽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자리에서 나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온니엘이 이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대적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대적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대적이 크다고 못 이기고 대적이 작다고 이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살필 사사 에후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또 그냥 바알과 아스다로에게 돌아갔더니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 상대가 안 되는 에글론, 이제 모압을요,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적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적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대적이 크고 작음이 전쟁의 승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크다고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요, 일어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온니엘은 8년 전부터 있었어요. 8년 동안 그도 구산 리사다임에게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온니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날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치시고 하십니까? 전쟁의 승리는 내 손에 달려있어. 너희들 나만 신실하게 섬기면 충분하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온니엘도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1: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0: 온니엘은요, 사사들의 교과서이자 좋은 모델입니다. 이유는요, 온니엘은 개인의 오점이나 결함이 없는 거의 유일한 사사입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사사들의 도덕적 결함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도는 의심이 많았지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금귀고리 다 갖다 모아서 에봇 하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섬기게 했죠. 입다는 망령된 소원으로 딸을 희생시켰죠. 삼손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성경에 보면 어떤 개인적 약점이나 도덕적 결함이 없어요. 실책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행보를 아주 깨끗하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승리로 이스라엘 40년간 평온했어요. 온니엘은 자기가 나라를 구했다고 권력을 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끌어들이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거룩한 통치자로 살다가 평안히 죽음으로 사사로서의 공적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거룩한 삶, 평안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붙잡고 거룩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온니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몇 년간 평온했다고요? 40년. 여러분, 평온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40년을 결정하거든요. 이스라엘은 40년 지난 뒤에 누구에게 돌아갔냐? 다음 주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라스에게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녀들 문제가 없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충분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평온할 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평온할 때 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사실은 평온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승리는 대적의 크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배나 악해도 열 배 악해도 상관없어요. 악질이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의 크기와 악함 때문에 전쟁을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온니엘처럼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일어나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국에 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3: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려냐.

0: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씻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씻느냐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청정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밟으면 쓰러지지 않죠.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땅에 저장하는데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습니다. 보통 구멍의 깊이가 10에서 30cm인데 다람쥐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발명이나 성공도 우연히 되거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땀이 쌓인 결과입니다. 직장과 스트레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소외감이나 권태를 덜 느끼고 자기 평가도 높으며 몸도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의 능력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해결운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키즈벤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 주의 삶 받고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유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유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지혜 또한 아주 귀한 유산이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한때 열심히 쫓아 다녔던 어리석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우리가 가진 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유산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 나무처럼 유익을 얻는다. 지혜가 생기면 더 큰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다. 지혜는 우리에게 통찰력과 명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준다. 그것은 당신이 불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칠 때 생긴다. 당신이 한때 걱정했던 천박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존 마이클 탈봇의 Wisdom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신영옥 님의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는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지요. 아직도 율법 수업이 남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남았고 금식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감옥만큼 끝이 없는 감옥도 없지요. 이 감옥에는 일거리는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 일을 마칠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그만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끝으로 나무엔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안경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선의 철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시선으로 그 상황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1절, 2절 말씀은 사실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과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대개는 그 앞에 놓여있는 아주 화려하고 또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질 텐데 그때 내가 그 화려한 진수성찬에 눈이 가서 음식 먹는 거에만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음식이 처음 보는 음식이고 너무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을지라도 네가 그 욕심에 시선을 두지 말고 너를 초대해주고 너와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식탁에 둘러앉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대개 어떤 기회가 오면 욕심의 안경, 나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고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야, 이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상황을 욕심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음식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미소를 띠고 공감해주고 또 때로는 그 리듬을 서로가 나누는 배려의 안경을 쓰고 식탁을 앉으면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그 권력자의 마음과 또 그 권력자가 주는 더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나에게 지속되니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었을 때 욕심을 내지 말고 항상 배려의 안경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회사에서 동료가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걸 다들 봤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그때 만약에 그 동료가 실수한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 조직에서 저 사람은 승진이든 또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거 끝난 것 같아, 이런 눈으로 보면 자신이 상대를 이기고 상대보다 앞서갈 수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동료라고 하면서 그런 눈으로 평상시에 그를 바라봤다면 우린 동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실수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동료의 실수를 마치 걱정해 주는 척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 결국 잘못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가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의 안경을 쓰니까 악착같이 이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을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결국 옳은 말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옳은 말을 배려 없이 아무 때나 해서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성도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실수를, 잘못을, 욕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옮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결국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일은 배려의 안경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이렇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 성경에 보면 안경을 잘못 써서 시선 처리를 잘못해서 비극에 이르는 사건이 등장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하면서 포도 농사를, 그리고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텐트에서 취하니까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립니다. 바로 그 장면을 노아의 세 아들이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세 아들의 반응이 달라요. 먼저 함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보고 가족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을 아들로서 덮어주기보다 언젠가 내가 써먹을

약점으로 본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흉보고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한 배려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 아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같았지만 다른 시선, 다른 안경으로 보니까 행동이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욕심의 안경을 썼느냐, 배려의 안경을 썼느냐, 이게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약점이라든지 죄와 허물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덮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귀로 듣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치 내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들보다 내가 낮아지고 내 자리가 깎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이에요, 느낌. 현실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과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배려의 안경을 쓰면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상대보다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실제는 셈과 야벳 같은 하나님의 시선에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배려의 안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는 거냐? 머리가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안경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처음 하는 왕이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오래 사는 것, 부귀영화, 무슨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해요.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다양한 일을 만날 텐데 남의 허물이 딱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만날 것이고 내 삶의 절호의 기회라 보이는 자리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에 욕심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욕심 대신 배려의 안경을 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첫째, 우리가 한 주 동안 아침에 나가기 전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 상대의 마음을 진심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심,

0: 그리고 깊은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한 주간 만나는 자리마다 어떤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배려의 안경을 쓰고 한 주를 살기로 했으니 만약에 식당에 가서 주문을 받는 분께 눈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는 거예요. 회의에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어리버리한 후배에게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발언 기회를 의도적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일부러 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서 복을 받은 그 일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그런 배려의 안경을 끼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간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파랗게 보여요. 배려의 안경. 그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지를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셈과 야벳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예쁜 운동화, 옷 이런 것들이 오늘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야 저거 되게 예쁜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딱 품으면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내가 갖고 싶었던 찜해놨던 그 옷이나 신발이 계속 보여요. 어? 저 사람도 신고 다니네. 어? 저기도 파네. 어? TV에도 나오네. 내가 관심을 보였던 그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그 물건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죠. 그냥 내 마음의 관심을 거기에 두니까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바더마인호프 현상이라고 해요.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마음의 인식 주파수가 그것만 바라보는 그 주파수가 딱 거기에 꽂혀서 그걸 바라보니까 온통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무의식 중에 찾아내는 습성이 있대요. 어떤 주파수로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어려운 일, 서러운 일 이런 주파수로 한 주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벌어질 일들은 세상은 온통 불공정하고 서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감사의 주파수로 여러분이 마치고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면 현실이 어렵고 또 누가 혹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별것도 아닌 일에 감격하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파수, 우리의 시선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시선과 주파수로 두지 말고 배려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세팅하고 이제 한 주를 살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셈과 야벳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1-407-9191번 0431-407-9191번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2: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0: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하나를 하나 연결해 가듯이 그렇게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아무래도

0: 방송으로 통하여 복받은 사람은 저일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두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다못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식물들도 동물들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실족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다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그러도록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는 또 원수마귀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 앞에 세우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석이 부릅니다. 내 주위의 은혜 강가로.

김정석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떠나서 내 임의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또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과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 성장에 지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이 점을 명백히 밝혀져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정서적인 지지, 안정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한 인격체의 건강한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근원을 오직 가정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분명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모든 범죄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또래 집단의 영향, 미디어의

폭력성 노출 등등등 수많은 복합적 요소들이 범죄 발생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원인 제공의 강력한 축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의 생활 습관과 행동 그리고 언어는 자녀의 미래에 나아가서는 범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관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을 넘어서 자녀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부모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내면 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고 기초를 쌓는 데 중요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에 미치는 미래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명하니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덮어서서 내 영혼은 저 깊은 곳까지는 덮어서달라는 애절한 그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어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은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파장은 어마합니다.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 말의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또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는 커집니다. 거친 언어, 폭력적인 말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왜 하냐면 말의 부정적인 씨앗은 결국 범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라는 열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 공동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임을 우린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믿고 우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말회 되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말회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고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1.1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가본 다군 옥에 갇힌 자를 돕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비전과 소망을 주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친 말, 부정적인 말, 헌담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정죄하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이단이든 삼단이든 타 종교에 있든지 우상 숭배를 했든 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이 영상이자 인격의 현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이든 이단에 있든 타종교에 있든 예수를 바르게 믿든 안 믿든 그럼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돕는 자 도움의 시작은 따뜻한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덕담,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영혼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또 치유하는 말, 회복한 말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워보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책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책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참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인도함을 순종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의도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시간을 두고 다듬어져야 될 이 부분이 빨리 다듬어지지 않으면서 종종 큰 문제로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 베드로가 참 많이 변화되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책망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요, 굉장히 껄끄럽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일단 바울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면 너무 큰 신앙의 대선배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선배와 대선배와 후배 입장에서 후배가 대선배를 책망했다, 이거는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또 하나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하냐면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이방인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자칫 둘의 갈등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벌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책망하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도 책망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면 책망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교회에서 책망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 책망이 죄의 전염성을 막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가 번져나가요. 전염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책망을 통해서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제 개종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인 문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내 친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과 친구를 하고 동역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 배경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열어졌어요.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먼저 선택받은 것이 유대인들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데 우리 함부로 친구 삼을 수 없어, 식사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고정관념들이, 고정관례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개종하고 예수님 믿고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러웠어요. 베드로가 이제 사실 머릿속으로는 같이 식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12절에 등장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예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등록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도. 이 율법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섞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너무 뻔하게 잘 알았어요. 자기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분명히 공격받은 것,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의 내용과 달랐던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놓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행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또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욕먹기 싫으니까 피해버린 거죠. 자, 이게 베드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모습을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당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외식이 뭡니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탑 리더였어요. 자, 이제 입장을 좀 바꿔보죠. 자,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밥 먹다가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남아있는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있는 게 부끄러운가 봐. 아니, 우리는 이

왕인 출신이라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나 봐. 이런 오해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도 주고 믿음도 흔들리게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이게 정당화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일이 벌써 일어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죄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 이것을 그냥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모습이 정당화되거나 전염될 것을 알고 이제 대면에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은 뒤에서 험담하거나 망신을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대면에서 그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에게 뒤에서 막 모함하거나 수군수군하지 않았어요. 1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신앙의 대선배님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했대요. 왜요? 그것이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괜찮은 거 아니야. 정당성을 얻지 않기 위해서는 책망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종종 미신들이 돌아다녀요. 뭐 교회에 미신이 있나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면 악몽을 안 꿔요. 그리고 귀신이 침범하지 못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서 또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요새 악몽을 꿨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머리맡에 놓고 났더니 악몽이 사라졌어. 너도 해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거 안 나와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군복을 입으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 또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총을 맞으면 관통을 못 합니다. 종이가 여러 겹 있어서 회전력이 있어서 대부분 못 들어요. 충격은 받아요. 거의 방탄복 수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철책에 들어가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다 성경책 여기다 꽂고 가요.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이상한 미신이 있는데 인간관계 좋은 것이 신앙 좋은 것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관계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좋은 관계 맺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맺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지. 여러분 예수님도 욕먹었어요. 예수님도. 어디 성경에 안 나오는 미신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책망했다고 해서 막 승질내고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더 안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앞에 서 있는 분들,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탑 리더이다 보니까 이런 죄가 그냥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영향력 있던 바나바도 그냥 답습하고 따라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앞 기준을 두고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껄끄럽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는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또 교회에 책망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느냐? 변질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A라는 거에 B를 더하면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복음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추가하거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걸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이게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변질을 일으켰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듯이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뭐야? 라고 했더니 16절 전반부에 나타나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에요. 피값.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 공로나 이런 것들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뭔가 껄끄러우니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흐트리고 헷갈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책망을 받았고 베드로는 선언을 한 겁니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뭔가를 섞으면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복음이 변질되면요, 구원의 길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이게 뭐 이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짓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유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냐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어야 더 완전해지는 거야. 너 니네 부족해. 완전하지 않아. 더해. 뭔가를 더해야 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유혹이 안 넘어갔을 거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뱀을 보면 굉장히 잘 죽여요. 잡아 먹어버려요. 저도 어제 이렇게 잠깐 우리 전도사님하고 요 앞에 나갔다가 뱀을 봤어요. 꽤 크더라고요. 근데 저도 본능적으로 어떡하냐면 뱀 죽일까? 어렸을 때 이렇게 과손에 자라면서 뱀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전화님은 굉장히 공포에 떠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자고 막 그러고. 하여튼 한국 사람이면 쉽게 안 넘어갔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게 더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이단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완전하지 않대요. 교주의 특별한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처음에는 비슷

비슷해요. 성경책도 보고 예수님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단, 한자가 잘 표현했어요. 끝단자, 달을 잇자. 중간에 가니까 뭔가 달라져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것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율법자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게 있는데 여기다 불순물을 자꾸 넣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서 복음이 퇴색되게 만들고 복음이 구원의 길을 막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전파되거나 혹은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하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대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앞면을 선택하는 순간 뒷면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어요. 주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학문들, 또 배경들, 경험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설물, 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초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전에 주인 삼았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의지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고집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간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2월에 국민일보에 났던 통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의지했다라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청소년들은 더합니다. 45.6%가 45.6%는 거의 절반입니다. 점을 본 경험이 있고 사주 타로를 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재미 삼아서 그 황리단길 갔더니 뭐 동전 놓고 이렇게 돌리는 운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범죄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사주를, 내 운세를, 점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참 불쾌한 광고 사항이었는데 용한 무당이 있대요. 광고지를 돌립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기독교인 환영.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확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일본은 없애고 다 못 없앴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주인이라고 해놓고 그 순간만큼은 왜 점을 의지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면서 나머지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전히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온전한 구원도 못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게다가 또 여러분 직분자들, 또 리더에 있는 분들이 전본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배들을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핑계거리가 돼요. 아니, 누구도 하셨어요. 아,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누구도 하는데 저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지옥 간다고 지옥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0: 그게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책망해서 막아야 됐던 거예요. 그거 잘못이라고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경고가 떨어지고 이제 지난 달이었죠. 7월 달에 철거 명령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울산 방어진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화면상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저 아파트가 기울어졌대요. 얼마나 기울어졌나 봤더니 27.6cm가 이렇게 기울어졌답니다. 그 화면상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가운데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기울어지니까 못 버티고 이제 균열이 가는 거죠. 보상 문제 때문에 몇 달 거치긴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건물 아파트가 휘어지는 일,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원래 기울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가라앉는 거예요. 조금씩 균열이 가는 거고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괜찮겠지. 아니 어제도 괜찮았는데 지난달에도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신앙생활 쭉 하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복음의 변질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자신도 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어 놓고 같이 망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 붙잡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 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무척 뜨거웠던 이번 여름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달라졌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더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그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요.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나요?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도 밤도 시간을 모두 다스리지요. 그래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멈추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나요?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절이 바뀌며 여러분의 옷차림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지요. 맞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16시 45분 경북 청도와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시편 66편 18절
2: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2: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1: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2: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1: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 겸손, 은혜이지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요. 게임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거봐, 내가 최고지?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을 뽐내며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지요. 공부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은혜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건강, 지혜,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 기쁨,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지요.

0: 1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0: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0: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보기로 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0: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0: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0: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0: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해보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뉴기니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았었지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 남쪽 바다, 호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섬이었어요.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1년이에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병원도 의사도 없는 뉴기니 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들었지요. 엄마는 빌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돼지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친구들, 그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0: 될 다행히도 아기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1: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올리오파. 올리오파가 좋겠어요. 우리 아기는 이제 올리오파라고 부릅시다.
0: 올리오파? 네,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올리오파야 잘 자라렴. 부모님은 아기에게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는 뉴기니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몰래 마술을 거는 게 분명해.
0: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악령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리오파도 자라가면서 악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3: 악령은 너무 무서워. 악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0: 뉴기니 섬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올리오파는 달 밝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늦게까지 놀았어요. 올리오파는 달이 밝은 밤에는 악령이 따라온다고 해도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올리오파는 자기 오두막집 불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며 얘기해야 했어요.
3: 아버지, 오늘은 어디에서 사냥을 하셨나요?
0: 올리오파가 밤에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는 이유는 무당이 몰래 가까이에 와서 쇠 깡통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오파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4: 아, 아빠, 아빠, 너무 아파요.
0: 어느 날 올리오파가 심하게 아프자 부모님은 즉시 무당을 불러왔어요. 무당은 돼지와 개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팔에는 쥐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초록색 풍뎅이와 새 깃털로 꽂아 만든 띠를 둘렀어요. 무당은 돼지를 죽여 그 피와 어떤 잎사귀를 섞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대나무침으로 올리오파에게 주사를 놓듯 찔렀어요. 무당은 올리오파가 곧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4: 아빠, 너무 아파요.
0: 무당이 한 행동은 오히려 올리오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오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요나서만 보면 요나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합니다.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그 동시에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점 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도 영향이 끼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8세기, 기원전 8세기 경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괴롭혔고 또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고 또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의 핵심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왜? 그 나라의 악이 너무 악독이 너무 깊어져서 그 하소연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망하겠구나. 다행이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 그러면 망한다. 이 말씀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보다는 말씀이 먼저 갑니다. 진노보다는 경고를 먼저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을 가다니. 여러분 니느웨는 동쪽인데 요나는 반대쪽 서쪽으로 스페인 이 다시스라는 스페인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로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새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도망을 간 겁니다. 반대쪽으로. 그리고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나가. 근데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일까? 자신이 도망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4장에는 보면 요나가 왜 도망가려고 했는지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거든요. 4장 2절에 여러분들 뭐가 보시면 4장 2절 중간쯤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가려고 했는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요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생각에 자기가 가서 외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용서하실 건데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런 나라는 망해야지. 어떻게 저런 나라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인 아수르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망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편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싫은 사람들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죠. 가다가 확 엎어졌으면 좋겠죠. 심할 때는 가다가 교통사고로도 확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억울함을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고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또 나를 나보고 가라니 그게 어떻게 해?

마음에 들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아픔을 아시니 하나님께 대신 복수를 좀 해주시든지 원수를 갚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요나를 기어코 보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도망 못 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시키니까 마음은 안 들지만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을 가만 보면 기대는 전혀 없어요. 제발 좀 망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 크기를 말해줍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루 동안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망한다, 그리고 하루만 외치고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언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 요나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6절을 보시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자기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자기도 금식을 하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다 회개해라.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가 지나가면 경주, 40일이 지나면 경주 망한다! 이러고 누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별 미친놈을 다 보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들어간 겁니다. 왕과 백성과 짐승들까지. 여러분, 망해가는 나라도 아니고 지금 계속 확장돼가는 절대 군주였던 왕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요나의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기원전 8세기의 아수르에 대한 기록 중에 그 시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국가적인 위기 또 종교적인 공포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반란에 대한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전염병이 굉장히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노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선포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 것에서 사용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보내기 전부터 그 분위기를 이미 만들고 계셨다는 뜻이겠죠. 요나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시면서 무수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일반 물고기가 가면 안 될 일이잖아요. 이거는 일반 물고기가 아니라 특수 물고기를 하나님께 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래든지 상어든지 들어가면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녹아서 없어지지. 소화 다 됐을 텐데. 그 속에 3일이 있다는 것이 꼭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지만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여러 일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에 가고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선뜻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설득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툭 던졌을 때 아, 내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기 전부터 이 아수르를 구원할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밑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포했던 이 말에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때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성이 났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하는데 요나는 싫어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요나 아닐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저는 막 감동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서 걱정이지만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이 선포를 했는데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게 싫은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도 싫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4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4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는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 사건이 죽고 싶을 만큼 싫었나 봐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걸요. 저도 있어 봤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막 따지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가끔씩 화가 납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나는 싫은데 더구나 그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는데 나를 보고 그 일을 하라니 싫을 수밖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고통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을 주시겠다니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 백성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저들을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째 생각해보면 요나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 요나가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아마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요나는 가서 그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 하고는 도시가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4장 5절 성읍 바깥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요? 요나는 이미 저 성이
망하지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따지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서.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사장 이진의 말씀 고마워요. 내가 그렇다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도망갔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실까 봐 내가 도망간 거지. 용서하실 거면 그냥 알아서 용서하시지 나를 왜 보내냐고. 이런 이제 분노와 억울함 이런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지.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독거리듯이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면 요나가 그 떼학볕에 있는 초막을 짓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박넝쿨 하나 쫙 자라게 하셨습니다. 속성으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더운데 박넝쿨이 그늘이 쫙 되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진짜 요나 이야기는 동화 같아요. 기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다가 박넝쿨 하나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재미있으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벌레를 확 보냈습니다. 벌레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싹 떠 더워지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을 또 확 불어서 보내셨습니다. 요나 입장 생각해보면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불평이 시작됩니다. 4장 8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죽겠다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옛날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없고 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남들 조금만 이런 모습 보면 그냥 속상해하고 배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4장 9절에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틀림없이 성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거든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라 갑자기 하루 동안이라도 자기를 시원하게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졌다고 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요나. 그게 사라지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화를 내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뒷부분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집스럽고 무리한 대답인데 아마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다시 물으십니다. 10절 아니 내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보니 이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더냐. 네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생각해봐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12만 명이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역사 속에 이끌어오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일에 묶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박넝쿨처럼 아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도 안 했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들 이것을 아까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는 아닐까. 조그만 거라도 내 것이 없어지고 손해보면 화를 불같이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알지만 내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용서할 수 없어.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를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작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이 우리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분들이세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요나보다 좀 괜찮습니까? 니느웨 사람보다 여러분 괜찮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요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니느웨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는가? 내가 나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는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신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채도 안 해요. 들은 채도 안 해요. 우리는 요나 시대보다 이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나는 상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원수 같은 마음으로 대충 복음을 전한 말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니느웨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고 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이 사랑으로 먼저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러고 끝납니다. 요나서를 요나가 쓴 것으로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고 요나서를 끝내버렸습니다. 왜 요나는 자신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네가 박는 꿀도 아끼는데 나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대답 없이 요나서를 끝내버렸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옳아서 대꾸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 못하고 끝났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질문은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음에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는
내가 아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0: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가 준 조그만한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한다는 그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겠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무관심하고 죽든지 말든지 원수처럼 여겨서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해가 되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만 받아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니느웨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을 불편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멸망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애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애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순종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구국공신, 큰 용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단 사실인데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해 떳떳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크게 노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장군이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 믿고 무장해제를 한 채 요단강에 들어갔고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원해 무장해제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치유를 받게 됐는데요.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 전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꽃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었는데요.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고의적인 모욕 때문에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날 수 있고 죽음이 엄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 계실 겁니다. 북적대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 혼자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껏 즐기고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팔에 누울 때 꼭 안아주세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클리셰는 활자를 끼워 넣는 인쇄판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판에 박은 말은 진부한 표현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클리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루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늘 숨쉬는 평범한 공기 속의 수분이 날마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이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이 클리셰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이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클리셰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레온의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찬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찬양의 제물로 가장 많이 드리는 찬송 중 한 곡입니다.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죄를 범한 인생들은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창조의 섭리대로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그 어떤 음악 작품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오라토리오를 성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칸타타와 달리 텍스트를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13번 합창은 일부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장엄한 합창곡인데요. 이 곡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찬송이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영국 시인 요셉 에디슨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재해석하여 만든 시에 천지창조 13문 합창곡을 발췌하여 만든 이 귀한 찬양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진화론 학자들을 동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화 속의 한 신체로 만들어 버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용원 목사님의 시에 고신대 교수이며 삼일교회 장로이신 김정일 교수가 작곡한 찬송 창조예주 아버지께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저자인 에드워드 비코스테스 2세가 시를 쓰고 미국 감리교 신자였던 조셉 홀브룩이 작곡을 한 찬송 오 만세 반석이 신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뜬구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깨어서 지키시며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빛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커스테스 목사의 이 고백이 저와 방송가족들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오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50년 세실 프랜시스 윌리엄 알렉산더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된 알렉산더 여사. 평생 교회 학교 교육에 헌신했던 여사는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찬양을 통하여 가르치기 위해 연작으로 찬송기를 만들었는데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 태생으로 궁중시인, 사서, 문서국 장관직을 지내며 주옥 같은 찬송지를 쓴 게오르고 노이마르크의 찬송입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가지고 가던 중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몇년 동안 유리결식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였고 후에 또한 차례 실명하는 불운을 겪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신앙 안에서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품격이 높은 귀한 찬송인데요. 요벨스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레오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꼭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받아주시고 화해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옵소서. 8월 마지막 주네요. Amazing Grace 이승희 인사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지나갔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를 조심해야겠어요. 첫 곡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0: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낯선 이의 발자국, 성난 물결을 잠재우네. 더 이상은 수고가 없고 인생의 모든 역경 끝났을 때 난 기쁨으로 따라가네. 내게 길을 보이시는 주님,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약속 보여주실 때 영원한 만남 이루어가네. 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송가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e're so happy to be here. I love this song. It's a song I grew up in church singing.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련과 극복을 찬송하는 곡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 호프만 작사 작곡이었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이었습니다. R.K. Carter 작사 작곡이었습니다. 지난주 각 대학에서는 후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앞 꽃다발 파는 차량이나 상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꽃을 기르는 친구의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고요? 애지중지 키워온 꽃들이 폭우와 폭염으로 녹아내려서 온통 꽃쓰레기 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전의 꽃들도 서양란, 조화 등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날은 9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선선해지기에 마음이 놓이지만 그 친구의 꽃을 기르는 그 이쁜 친구의 기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각자의 마음의 헌화, 헌금, 감사, 경배를 조금씩 표현하면 어떨지요? 작은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힘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물결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 믿음의 고백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저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 극동방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 수시가 시작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살면서 문득 아, 내가 이 풍경을 왜 이전에는 보지 못했을까 하고 놀라는 순간들이 있죠. 똑같이 피어난 꽃들인데 누구나 아는 평범한 꽃인데도 나이가 들고 마음의 결이 조금 더 고와지니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눈에 담기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도 세상 바쁘게 살아가느라 지나쳤던 우리가 또 주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면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양의 심포니 첫 곡 들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줄리어드 트리오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호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받아들고 보니 모두 하얀색 꽃들이었습니다. 국화도 있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하얀 꽃들이 저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그중 유난히 짙고 고운 순백의 우윳빛깔을 띠는 꽃이 눈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하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네이션 하면 늘 붉은색만 떠올렸는데 하얀 카네이션이 그렇게 곱고 깊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그 꽃이 눈에 들어온 건 어쩌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닮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나의 연약함과 허물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던 나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죄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아프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사우스 웨스턴 챔버코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소피아노입니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모리스 퀄텟, 그리고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피아노 이명희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 겁니다. 어느새 8월도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제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는 스스로 맛들이기에 남은 힘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온 농부들은 오곡백과 익어가는 들녘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거두는 날이 저만치 다가오면 청아한 하늘은 더욱 드높아지겠죠. 9월이 오면 돌아올 겁니다. 멀고 긴 발품에 지친 어떤 방랑자가 되돌아올 겁니다. 아늑한 초가을 향기를 고즈넉이 남기는 고향집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는 수확의 때가 마침내 이를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죠. 김도현님의 노래 듣습니다. 여름.

육체에 의한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많이들 챙기시죠. 요즘은요, 청년들도 영양제들 잘 챙겨 먹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약간에 해당할 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리컬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덧입으며 같이 나누는 시간 꾸리도록 하죠. 3328님 첫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사랑이 오셨네 들려주세요. 네,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보통 우리가 한증막 같은 더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그만큼 더웠다, 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올해 처음으로요, 정말. 거실에서 이렇게 저녁때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요, 문을 쫙 여는 순간 정말로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문을 여는 그 습도 높은 그 느낌이 확 끼쳐져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말 그대로 한증막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올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뭐 30도를 넘네 만에 해도,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네,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푹푹 치는 더위 힘들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니 어때요? 새삼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 저녁이, 예,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난 만큼 더 감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예, 괴로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오늘 보이던 것이 내일 안 보여져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말 공포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요.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고통을 맛본 만큼 천국의 기쁨은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천국에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그 늙고 젊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환희고 빛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는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힘드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름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328님이 신청곡 사랑이 오셨네. 네, 스톤 게이지 뮤직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빛으로 주님 오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스스로 어둠이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우리가 함께 방송가족이 돼서 나누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이고요. 2059님 사연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참친구에서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목사님 늘 관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59님 사연. 들려드리죠. 네, 우리 피디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왜 안 보내주셨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러세요. 방송을 들으시지만 사연을 실제로 보내주시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아주 낮은 비율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듣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사연 보내주시는 분은 적을까? 일단 엄두가 잘 안 나요. 네, 방송국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다는 게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아, 이 정도의 문장, 이 정도의 길이로 보내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일에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짧은 문자 그냥 보내면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선 부담 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냥 신청곡 띄워주세요 라는 말씀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는 자녀로서 보내는 사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벼운 인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가 얼마나 다른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사연에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찬양 신청하는 이 사연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이 찬양을,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귀한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보다 모든 게 다 귀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자이고 성공자이고 복된 사람들인 거죠. 2059님이 다시 한번 사연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햇볕 쏟아지는 벌판에 한 그루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강건한 가지와 넉넉한 잎이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풍성한 가림막이 맑은 바람결과 함께 정말 좋은 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먹이를 찾느라 종종 걸음하는 비둘기 한 떼가 농부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마음 열어 바라보면 참 평화와 넉넉한 안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명현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요한 일은 잊지 않고 사소한 일은 잘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선택적이어서 힘들었던 일은 오래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 후대에까지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돌을 가져와 세우게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날의 놀라운 은혜를 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두 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는 서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어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수많은 열두 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찬양의 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노인팅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4장을 묵상해보면 열두 돌을 세운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열두 돌은 말이 없지만 질문을 만들어내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부모의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음 사람에게 들려줄 때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열두 돌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붙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다시 일어섰거나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았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삶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을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은 한때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곳에서 가져온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장애물이 오늘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지 묻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눈물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저와 여러분의 열두 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은혜만 구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삶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나의 나된 것은 올려드리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이 시간 사랑의 풍경 가득함을 나누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껏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에 마음까지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짙어가는 초록 잎들도요, 샘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 깊이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 때 저장된 물로 버티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 그 은혜를 깊이 저장해 두면요, 어떤 큰 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더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존귀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그리고 너무도 감사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키슬라우 틸리지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꾸미는 자유가 부릅니다.

8월의 끝자락이죠. 그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면서요. 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쉼 없이 달려온 모든 순간이 삶의 큰 열매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려요. 짐니의 음성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지는 찬양 러브의 은혜 아니면.

예,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잔향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전도단이 함께합니다.

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작되는 9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하면서요. 우리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우리 찬송과 함께 나누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최고의 작품의 음성으로 우리 끝곡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찬양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찬양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주 되세요.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기독교를 흔히 기도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죠. 집을 지을 때도 기도하고, 입주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죠. 일이 잘 되면 감사기도 하고, 잘못되면 더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 귀중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러했고요.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민족을 살리고 한 여인의 기도로 가문이 살아납니다.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유명한 대통령을 지낸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집무실이 기도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링컨에 대해 연구한 사람들이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거리에도 링컨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모자라도 수없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역자, 기도 많이 하는 중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기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접속곡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윤한기 목사님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생애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무술과 무기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 기도하여 승리했죠. 사업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학업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여 그 능력을 100 이상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자신의 뇌 기능의 5에서 10%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뇌의 기능을 10%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뇌의 성능이 완벽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하죠. 기도하면 이 밖에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든지 기다리라는 응답되든지 어쨌든 응답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기도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란 우리 성도의 특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결

결코 자녀의 요구에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기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시고 함께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음반 중에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을 삼자면 하박국 선지자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의 기도를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곧 부흥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부흥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어야 하겠죠. 개인의 경제도 부흥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부흥. 그러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참된 부흥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드윈 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니죠. 모양은 갖췄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모자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러한 참된 부흥의 기도 응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한국인의 워십 음반 중에서 부흥을 주소서.

어노인팅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기도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간절한 기도는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부흥을 주옵소서였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나 외형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 운동입니다. 니느웨의 부흥이 바로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때 다시금 생명이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일이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사랑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받고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면 서로서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수년 내 주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전 성도가 섬김과 복종과 돌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섬기면서 행복을 느끼고 복종하면서 의미를 찾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변모되는 교회는 진정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주여 수년 내 부흥케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부흥, 개인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심령이 삽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서로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서로 부부가 손을 얹고 기도하여 줄 때 그 부부는 진정한 부흥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돌보며 살아갑니다. 섬김이 부흥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봉사라고 하죠. 병든 사람은 불평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친절하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게 부흥된 마음 자세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잘 못되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나는 어려워도 나라가 잘 되기 소원한다면 이런 사람이 진정 애국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흥을 소망한다면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건전하게 잘해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또한 서로 모여 은혜를 나누며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흥이 이 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강찬의 음성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히즈 위례의 모든 삶의 순간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곧 부흥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인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건강, 물질, 명예가 다 필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라도 돌아오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만 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문제,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또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을 통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벨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자가 잠들다라는 섬뜩한 부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마주한 노벨은 자신이 누린 막대한 부와 권세가 오직 파괴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깊이 전율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코 나 혼자 취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일의 세상의 빛, 신은영의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들,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불성실과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미련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장사해서 남김없이 이웃과 주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돈을 땅에 깊이 파묻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거나 수고하지 않은 것을 책망받으면서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지식, 권세, 달란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이웃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좀 써라 하고 주신 은혜의 도구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분량대로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현자 중에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인간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줄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마시고 나 혼자 취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지 않은 종 역시 주인이 더디 온다는 핑계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권력인 줄 알고. 혹시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쾌락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그 이웃들에게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프로비던스 월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와 물질, 부귀를 다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는데 가난한 사람의 온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암소마저 뺏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수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없는 이웃을 짓밟거나 혼자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약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웃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세와 자원들과 어떤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신 위탁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복음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기장이의 마음이 상한 자를.

네, 두고 계시는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 기장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부자는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혼자만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이웃과 나누거나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짓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은 내 이름으로 된 곡간을 가득 채우고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넘게 같은 길을 다니며 편지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이사이 비어있는 황량한 들판을 보고는 야, 10년째 이 황량한 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이 들판을 바꾼다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이 다니는 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꽃이 피고 지면서 황량한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았고요. 이 꽃을 보며 요한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꽃씨를 뿌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을은 몇 년 사이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꽃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남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남들에게도 그렇겠죠. 날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삶을 통해 그 씨앗을 이웃과 뿌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언덕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우편 지배원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10년이 넘

천국의 씨앗 배주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은 거를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이 꽃의 향기가 그죠? 아,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이 길을 따라 뿌린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희망을 심었고요. 비전을 심었고요. 미래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이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거를 몇 년째 키워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지인들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받았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의 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 언제나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이 가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 찬양에 실어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쿵 하셨나요? 아, 정말 흐뭇해지는,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죠? 제가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찬양들 이어드렸습니다. 선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내가 거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구독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만나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밤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평안을 놓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보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0: 좋은 영의 때가 되면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1: 주님.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Come Just As You Ar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윌슨의 My Jesus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에 뭐 깊이 들지도 못하고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또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걱정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내 걱정, 근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또 응원의 메시지에 기도와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함께 또 품어주셔도 좋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해 왔지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시대의 일꾼이 될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기도와 헌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철야예배 때 간증으로 나눈 탈북민 김소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김소연 자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 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 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거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근데 병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 있는 곳이란 건제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꿈치까지 넣으니까 뜰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독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경북도 샛별이란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을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이렇게 죽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중국에 도착하니

나를 일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두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백악관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 머리 수리가 캐나다 기러기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서며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취약한 배수시설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방도시에도 현대적인 편의 오락시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일부 학교에 총격범을 찾아 후추제를 발사하고 직접 충돌에 제압할 수 있는 방어 드론이 배치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약 400톤에 달하는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위해 1,800명이 밧줄로 직접 끌어 이틀 동안 2m 넘게 이동시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으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물가 불안이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면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으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경 대응인데요.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캐나다 기러기를 빙판 위에서 제압하는 사진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문제의 원인은 캐나다에 있다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대외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대만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의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도 1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가속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2%인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에 애플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중소업체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 폭스콘 등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379mm의 비가 내렸고 구성에는 408mm가 쏟아지는 등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신의주 수문동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상당수 단층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수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가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과 살림살이가 며칠째 물에 잠기면서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물이 빠진 뒤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안남도 등 지방도시에도 맥주집과 찻집, 고급식당,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과 당구장, 노래방, 전자오락관 등 문화오락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대적인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겨나면서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돈을 쓰며 시설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식당과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 발전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7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 7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 급증했고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카드 소비액도 6조 6,8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7% 늘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소비 분야도 쇼핑뿐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식음료, 숙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와 미식, 뷰티, 야간 관광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총격범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하는 이른바 방어 드론이 일부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업체가 개발한 캠퍼스 가디언 엔젤은 교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전용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교내 충전소에서 출동해 시속 최대 80km로 이동하며 15초 안에 총격범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잠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총격범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강한 조명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슷한 자극성 물질인 후추 젤을 발사합니다.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총격범의 몸을 향해 직접 돌진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목표는 신고부터 총격범을 무력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3개 학교와 조지아주 5개 학교에 관련 드론이 배치됐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보안 산업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에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추 젤이나 드론의 충돌로 학생이 다칠 가능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우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대응 기술보다 총기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방어 드론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무게가 약 400톤에 달하는 성의 천수각을 시민들이 밧줄로 직접 끌어옮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공원에서는 약 1,800명이 참여해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이틀 동안 모두 2.22m 이동시켰습니다.

히로사키 성 천수각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가운데 하나이자 도호쿠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수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 이동 방식인 히키야가 사용됐습니다. 공원 측이 천수각 아래에 미래 레일을 설치한 뒤 참가자들이 약 80명씩 팀을 이뤄 30m 길이의 밧줄을 잡고 천수각을 끌었는데요. 히로사키성은 성벽 보수를 위해 지난 2015년 원래 자리에서 약 78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보수가 끝나면서 1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약 4,100명이 참여해 천수각을 약 5m 직접 옮기고 나머지 약 73m는 기계를 이용해 연내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대규모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일반 관람은 2033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서울과 인천 22도, 춘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0도, 서울과 인천, 춘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의 날씨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24도, 광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2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0: 31도, 대구 30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하늘도 흐리면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9도, 평양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 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1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북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한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한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5432 성도님도 그렇고요. 2207 성도님도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 청취 소감과 은혜 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기쁨으로 함께 찬송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번엔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릴게요. 크리스틴 레인입니다.

0: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지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네. 1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엠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실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건너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국 땅에 그렇게 같이 도착하셔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브로커 통해서 바로 가게 되면 결혼을 중매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데 목사님을 바로 뵙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와서 말 한마디 모르니까 이제 브로커가 저희들을 다 팔아넘기면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서식도 없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팔리우고 또 팔리우고 정녕 그 브로커들이 해주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북향민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도망을 네.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고 해도 사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1: 신분증도 없는 상황이셨고
0: 그렇죠.
1: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요.
0: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북한에다가만 돈을 보내면은 네.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보내서 보낼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의 집이 뭐 부자가 돼서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아니고 정말 어렵거나 거기서도 이제 대상자를 거르지 못할 분들하고 이제 그 강제 결혼이 이제 이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것도 이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도 근본 내가 이 일생을 맡기고 살 형편도 못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얻어가도 못하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좀 이 북한 분들한테 또 속인 것도 막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돈을 일전도 못 받고 다 털리고 나온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정말 제가 부족한 거 제가 하지 못할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진짜 말씀과 찬양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1: 그때 들으셨던 복음성가를 우리 지금 북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아... 그 차 보험상가를 때 너무 또 오래 전에 저기 하던 것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이

0: 이 걱정인데 이제 제가 가사를 좀 죄송합니다.
1: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0: 맞습니다.
1: 울부짖으면 된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정말 눈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보음성가에 꽂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렇게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새벽부터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 6년은 그 유리방학 하면서 있고, 또
1: 네.
0: 6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1: 네.
0: 온 겁니다.
1: 또 오시기로 결단하시기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정착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무리 이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에서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당연하죠.
1: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기까지 결심하셨어요?
0: 이제 잠언 16절 9절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1: 네.
0: 사람이 길을 자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1: 아멘.
0: 말씀이 정말 저는 이제 기도는 근데 크게 한 거죠. 이제 우리 성현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아주 크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도 뭐 이제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아주 크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1: 와,
0: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한국의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1: 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0: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1: 네.
0: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아주 이제 다 얼음장처럼 붙어 있던 게 그게 녹아내리면서
1: 네.
0: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네.
0: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중국 공안에서 북향민들을 데려가고 막 이제 감옥에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매일 밤에 자지 못하고 지금 그 공안에 가면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그분도 전도가 되고 저도 진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갈등으로 살았거든요.
1: 네.
0: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중국 이제 수이중이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벗어 못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보호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고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계속 선도장 찍고 교회 나가시고 한달 동안 지금 다 갇히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조건에서 저도 이제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뭘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들 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저런 교회 강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가자니 그 험한 길.

0: 그 국경을 넘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찾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예 깨닫는 귀중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나만의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아멘. 정말 막혀 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굳어 있는 듯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했을 때 지금 이곳까지 온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곳에 오신 지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이야기, 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막힌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껏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아버지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을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군마면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거예요.
0: 아.
1: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0: 네.
1: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 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0: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 돈 내 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오메가3예요.
1: 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라고
1: 네.
0: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1: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건강 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 채널 엄청 많다 보니까
0: 그쵸. 인기
1: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다 상식이 엄청 많아요.
0: 네.
1: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0: 네.
1: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체 노화가 되는데
0: 네.
1: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 통합에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0: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0: 네.
1: 전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다 여기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0: 네.
1: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0: 네.

0: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1: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0: 네.
1: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0: 그렇죠. 많이 사.
1: 다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저도 비타민C가 항상 제
0: 그렇죠. 다 있죠. 맞습니다.
1: 서랍에 있는데,
0: 네.
1: 그리고 유산균,
0: 네.
1: 다양하죠.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1: 네.
0: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에 나쁜 게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못 먹으니까 먹는 것
1: 네.
0: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1: 그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0: 그렇죠.
1: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0: 그렇지,
1: 얘기하고,
0: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1: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0: 건강 기능
1: 있는.
0: 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1: 아.
0: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자처럼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원소, 이제 필수 밀양원소 이런 것들은
1: 네.
0: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1: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이 돈이 좀제 생각에는 저였으면은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1: 네.
0: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 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 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 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교육을
1: 네.
0: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1: 맞아요.
0: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먹어야 될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1: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0: 그렇죠.
1: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0: 근데
1: 비싸지 않을까?
0: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상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1: 그쵸,
0: 많아야
1: 맞아요.
0: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벌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시간 일해서 한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달 동안 것을 판다고 하면 한달 울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대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1: 근데 저희가 항상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0: 네.
1: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0: 그렇죠.
1: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700원으로
0: 그렇게 또 올랐죠, 그러니까.
1: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0: 네.
1: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0: 그런 의미에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1: 그렇죠.
0: 나의 한 달의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대단하죠. 그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0: 와.
1: 부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0: 네.
1: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0: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그 양식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1: 아멘.
0: 생각하거든요.
1: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0: 네.
1: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북녘에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순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

세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3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로,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에도 여전히 구름이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 더위에 몸이 많이 지치기는 하였으나 주님, 이 8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은혜의 아침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수많은 웅덩이를 견뎌온 나날을 돌아볼수록 그때마다 나를 업고 건너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전 우주와 복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27절,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그 가운데 성읍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 요 다섯 지파의 분배한 땅. 근데 요 다섯 지파들을 보면 이제 큰 지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섯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0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성소 밑에 있는 이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성읍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이제 밑에 보면은 4,500척씩 됐습니다. 아래 4,500, 위에 4,500. 그래서 4,500, 4,500, 4,500, 4,500. 4,500을 더하면 9,000이고, 9,000이 둘이 되면 18,000이죠. 그래서 총 정사각형의 이 길이가 18,000척이다. 사방의 합계가 35절에 보면. 그리고서는 이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 지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시죠. 이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여기 그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돼 있는데, 그 베냐민 쪽에 별표가 돼서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어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게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시대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베냐민 땅에 있는지, 유다 땅에 있는지 베냐민 땅에 있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땅 자체는 여기 보시면 유다 바로 위에 이제 단 블레셋과 연접해 있는 작은 땅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은, 물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부심이냐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있었던 그 지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적인 땅의 분배에서는, 이제 다시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땅 자체가 좌우로 넓게 바다를 연접한 것부터 요단 골짜기까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성전 아래 쫙 연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누구의 몫이냐, 시므온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열두지파 땅 분배 가운데 시므온은 어디 안에 있냐면 유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시므온, 그죠? 유다 땅 아래 경계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의 땅 기업이 어디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므온은 더부살이 하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 안에 쑥 껴가지고 새빵살이 하듯 그 안에 싹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부살이가 아니라 너의 독립적인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도 바다로부터 계곡까지 허락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사갈, 스불론의 경계를 한번 보시면요. 다시 지도를. 예. 이사갈, 스불론은 저 북쪽에 보시면, 예. 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바로 위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왼쪽으로 아셀, 그 위에 납달리가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이게 다 어디냐? 끼어 있습니다. 바다를 못 보고. 그리고 이 이사갈, 스불론 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흑암의 땅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스불론 납달리 여기를 다 이방의 갈릴리 또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나중에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었던 땅이 되고 이 이사갈과 스불론의 뭐 새로 이제 분배된 땅 지도를 보시면 여기도 아주 당당하게 끼어 있는 땅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에 이사갈 스불론 이 사해 쪽을 연접해서 보고 쭉 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제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제일 아래 갓이 있다. 제일 아래 갓이 있는데요. 갓 땅도 원래 열두지파 땅으로 보시면 열두지파 땅에는 이 갓이 저 오른쪽 요단 동편에 르우벤 바로 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언약의 땅 밖에서 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실 때는 이 갓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언약의 땅 안으로 쑥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밖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의 언약 안으로 내가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확정하시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땅들은 너희가 어떤 뭐 할 땅이냐? 제비 뽑아 나누어 줄 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비 뽑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 우리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 전통에서로부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제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가 나는 모른다 하다가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바다에 빠져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뭐다? 제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심으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저 땅이 탐나는데요, 저 땅이 탐나는데요, 이거 말고 저 땅은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드러내고 나서 30절에 가면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출입구, 이 성읍은 어디냐 하면 그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을 했던 이 거룩한 이 성소, 성전 아래 있는 거룩한 성읍을 말하는데 이 성읍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3개씩 달려 있습니다. 문이 3개씩 우리 31절에 보면

북쪽으로는 루벤, 유다, 레위. 32절에 동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그 다음 33절에 남쪽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34절에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12지파가 드러나줄 수 있는 12지파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32절에 보시면 이 문 중에 요셉 문이 있습니다. 요셉 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실 때 다시 땅으로 가시면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분배하실 그 땅에는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죠. 여기 보시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뭐냐? 요셉 지파거든요, 원래. 근데 이 땅을 드나들 때는 열두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 지파의 문을 주시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안에 그 31절에 보시면 여기에 누구의 문이 있냐면 레위 문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 땅에는 레위가 없죠. 레위는 어디 있냐? 한가운데. 한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땅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레위까지 하면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13지파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성문은 이스라엘 12를 상징하는 12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요셉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레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성읍을 드나들죠. 그러니까 레위는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일상과 거룩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제 레위 족속들인데 왜냐하면은 레위인의 직분을 맡을 때는 가서 성전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고 근데 거기서만 살아가 아니라 이 오가는 통로 또 모든 열두 지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의 열두 문은 모든 백성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죠. 바로 이 에스겔 4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종족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열두 문은 하나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다니는 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두 지파의 문, 이 성읍은 결국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영광을 드리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방의 합계가 18,000척, 이게 핵심은 뭐냐? 정사각형의 모양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로 가면 이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로 바뀌죠. 가로 1만 2천 스타디온, 세로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라는 건 뭐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이곳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그날 후로는 뭐라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맨 끝에 나나주에 보면은 이 삼마라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나나주 1번에 보면 1231쪽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11장 23절 보시면 에스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로요? 동쪽 산. 동쪽은 뭡니까? 출국은요. 출국.

여기서부터 이제 영광이 떠나가게 됐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읍으로 다시 머무는데 이 성읍은 이전과 똑같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0: 아름다운 회복의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거할 지역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며 누릴 경작지와 더불어 성읍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이 가슴 벅찬 약속이 이 아침 8월의 끝날을 은혜로 보내게 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삶의 힘을 얻었던 8월을 은혜로 보내며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 진행 이용순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들 이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늘 높은 9월이 오고 우리의 영성도 예배와 함께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샬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죠.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너는 내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이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여러 차례 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양해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이런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라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르려면 한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기를 평생 수발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선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부모는 마침내 양육을 결단합니다. 물리치료사인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정상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체 장애자로서의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선수가 되겠다고 훈련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쳐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잔인한 아이들이 짝다리라고 놀렸지만 그녀의 당당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찬양과 신앙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의 운명?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눈물, 기도 가운데서 내린 부모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끔찍한 운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부탁할 줄도 모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홀로 마음에 결정하신 비밀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본심 중 본심으로 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0: 이손 내미는 영혼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운명이 펼쳐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8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평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보내드리는 찬양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로 인해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며 내 영혼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

왓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8월 31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8월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올여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폭염으로 폭우로 힘들었지요. 우리는 보통 1년 12달 중에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분류합니다. 이제 오늘로 8월을 마감하며 여름은 끝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2026년의 여름을 매듭지면서 새 계절을 보내는 마음이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 그리고 당장 맞이할 가을이란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람들은 모두 세 권의 자서전을 쓴다고 해요. 한 권은 과거, 두 번째 책은 현재,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미래라고 하죠. 이 세 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편이겠지요.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8월 31일에 갖는 공허감, 상실감 빨리 과거로 보내시고요. 오늘을, 현재 편을 성실하게 주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써나가며 새달 9월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남자가 먼 여행을 떠나는 길에 아주 예쁜 조약돌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조약돌을 가득 주워 주머니에 넣었고 양손에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반짝이는 사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조약돌을 모두 버리고 사금으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주 많이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의 고향에서는 아주 귀한 값에 팔리는 보석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번에는 가방에 챙긴 짐까지 비운 뒤 보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보석을 모두 팔아 부자가 돼야지. 무거운 보석을 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남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자가 챙긴 보석은 그 지역에서는 너무 흔해 돌멩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인생은 버리고 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는지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손과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자리하도록 나쁜 것을 버리고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예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서울 바하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호산나 싱어즈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높이 들린 노뱀,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40년쯤 되었을 때 저들은 호르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길을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들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1세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목전인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또 에돔 민족이, 에돔 사람들이 저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산에서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왕의 대로라는 그 고대의 그 아주 고속도로처럼 난 그 길을 갔어야 하는데요. 하필 이 길이 에돔 땅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킬로를 다시 돌아가야 해서 4절 마지막에 나오듯 저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백성의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인데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었다,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고 참을 수 없게 되면 따라오는 그 감정이 뭡니까? 폭발입니다. 폭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성내다란 말은 원어로 파락시노, 폭발하다, 격분하다였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폭발하지 않는다, 격분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 파락시노, 폭발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닌 그 격분과 폭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그래도 광야를 40년 가까이

돌아왔는데 또다시 에돔 사람들로 인해 돌아가야 한다 하니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폭발하고 격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시면 저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격분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자신들의 분노와 짜증을 여러분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이제 진저리가 난다는 것이고요. 새한글 성경 요즘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 새한글 성경에 보시면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찮다, 보잘것없다, 뭐 진저리가 난다, 형편없다, 지긋지긋하다라는 그 음식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인 만나였어요. 만나. 그런데 저들은 이제 하늘에서 내린 그 은혜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또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고요. 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끊임없이 요구하고 원하고 자신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발하고 격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카카오톡에 보면 이제 프로필에도 적어놨는데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순례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잘 들여지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으니 그 일상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폭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전에도 저들은 광야에 고기와 떡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때 내리신 은혜의 양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광야 위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저들이 세상의 떡과 빵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던 저들에게서 그 가치관을 빼어내고 거두어내고 저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더욱 겸손해져야 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복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낮아지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며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며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광야에는요 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저들이 걸어온 그 광야에 뭐가 많았다고요? 불뱀과 전갈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진입했던 이 아라바 광야에는 이 불뱀들과 전갈들이 많은 지역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뱀과 전갈이 많은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동안 안전하게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이

그 뱀과 정갈로 넘쳐나는 광야길 가운데서 저들의 발걸음을 날마다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일상의 은혜였던 것이죠. 맨날 홍해 갈라지고 맨날 반석에서 물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맨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벽마다 조용하게 맺어가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저들 앞길에 있는 뱀과 전갈을 모두 물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은혜를 저들에게 거두어 버리시고 중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들은 일상의 은혜가 갑자기 멈춰지자 저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데요, 7절 보시면 평소에는 덤벼들지 않던 불뱀이 자신들을 물며 덮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들은 모세에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모세는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감당했던 중보자 역할이에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시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그 뱀을 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시면 모세는요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놋이 언제 사용된 줄 아세요? 이 놋은 성막을 만들 때 죄를 태워 심판하는 자리인 번제단과 정결의 자리인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되던 재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놋은 심판과 정결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뱀이라는 이름은 이 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과 통증이 생기고 또 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옅은 붉은 빛과 광채를 가진 놋은 불뱀의 모습을 형상화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가 거기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무렵 이스라엘은요 살모나라는 지역을 떠나서 푸논이라는 곳에 저들이 진을 쳤습니다. 푸논. 그런데 여러분 이 푸논이라는 곳은 학자들에 따르면 오늘날 요르단의 페르난 지역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페이나는 고대로부터 놋, 즉 구리를 채굴하고 재련하던 광산 지역이었고 제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키르벳 앤 나하스, 이 나하스가 구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키르벳 앤 나하스라는 유적지에 가보시면 이 고대 시대의 거대한 재련소의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놋을 재련하여서 불뱀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뱀들을 당장 너에게서 떠나게 해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라 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죽어가던 저들의 그 육체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불뱀을, 저들의 요청대로 불뱀을 즉시 없애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죄로 인해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우리 인간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처럼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도 날마다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의 독으로 심판하셨다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 포기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듯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불뱀 사건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의 원인이자 근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뱀이 지금 장대에 매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그와 같거든요. 나무로 만드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근데 지금 그 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대에 달린 노뱀의 모습은 모든 죄의 근원인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뱀의 머리와 사단의 권세와 죄악들을 심판하겠다 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기필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를 삼키려는 어떠한 악한 권세도 이기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고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적군들이 너희를 삼키려는 그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칠 완전순이죠.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떠나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적한다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고 소리친다고 한 길로 들어온 적군들이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예고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삼키려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뱀을 잡아먹는 짐승이나 화려하고 거룩한 성물이 아니라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역시 앞서 언급드렸듯 하나님께 저주받음을 나타낸 상징적인 도구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뱀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러 하신 거예요. 심판의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시듯 이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 반역자, 노예 그리고 적군의 백성들에게만 집행하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라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형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그토록 수치스러워하고 잔인하게 여기던 그 사형 도구, 특별히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인데요, 이 역시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것이,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를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그 무엇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예수님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은요, 뱀의 형상을 가지긴 했으나 이 노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독이 없는 노뱀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요, 이건 역시 이 두 사건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바로 나의 죄, 오제경의 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본성, 나의 이중적인 정체성, 내 안의 거짓과 미움과 폭력과 이 분노와 이 폭발하고 격분하는 우리의 옛자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옛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죄의 독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독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는 관광객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본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백성들이 바라보면 살게 하시고 치유하신 오늘 사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했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은혜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서, 여러분 그 보는 거 뭐가 어렵다고, 바라보지 않아서 생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 중에서 가장 큰 별 중 하나가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보다 약 3,700배가 아니라 3,700조배. 조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계산이 멈추죠. 너무 큰 숫자라서. 여러분, 이 우주에요, 우리 지구

것보다 3,700조 배, 더 나가면 4,000조 배나 더 큰 별이 있어요. 그게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입니다. 다시 말해 이 캐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별 안에는요, 지구가 3,700조 개에서 4,000조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이 테니스 공이라면, 지구가 이 테니스 공이라면 이 별의 지름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름, 이 별의 지름을 계산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이 지구, 또 우리 인간, 점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별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밝은 별이기도 한데요, 이 별의 광도, 즉 이 별이 방출하는 전체 빛의 양은요, 태양의 약 30만 배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밝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고요, 그 허블이라는 천체 망원경을 사용해서 봐야 여러분 앞에 사진처럼 저렇게 가운데 있는 저 붉은색 점 저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로부터 여러분 저 별 저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900광년. 뭐 감이 없죠. 3900광년. 네. 3900광년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저 별의 빛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저 별의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빛의 속도로 무려 3900년 전에 저 별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저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900년 전에 저 별에서 출발한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이처럼 이렇게 큰 별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실제 하는데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테니스 공은 우리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공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이 세상에 이 공 하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우리 성도들도 케니스 메이저스라는 이 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아니 그 별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내 눈앞에 성큼 다가와서 나의 시선을 가려버린 이 테니스 공만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붙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관심을 쏟아부으며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 신앙까지 내려놓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누군가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며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크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고 빛나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정말로 나와 내 자녀를 살리는 가장 큰 존재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그러하기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내 눈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크고 빛나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크고 빛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고 빛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가장 무능력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 바라봐야 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그리워하던 애굽의 부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이었어요. 저들의 살 길은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높이

0: 휘둘린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도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세상의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빛난다고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분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가 원시복음으로, 출애굽기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레위기가 대속죄일의 규례로, 민수기가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진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에돔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고 또 불뱀에 물린 듯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커다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으신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단순한 믿음조차 잃어버린 채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손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탓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의 자녀를 삼키고 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삼키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요,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같은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고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참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 오랜 버색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신금을 울리는 한마디. 보석아, 나 결혼한다. 친구의 너무도 반가운 한마디에 참 행복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마저 떠나는구나. 마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브루투스 너마저 같은 대목이죠.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결혼한다는 친구와 지인들이 많습니다. 언제 그렇게 반쪽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계획하게 된 건지 참 신기하면서도 멋있더라고요. 늦게 할 것 같은 친구가 누구보다 빠르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방 가겠다 싶었던 친구는 저와 동병상련의 동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세상 일 예측이 안 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 요즘 저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흔히들 인생의 타이밍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압니다. 때와 시간은 철저히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요. 이 믿음이 오히려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 타이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실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주님으로 행복한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있음? 아멘. 예전엔 스스로가 정한 시기와 방식만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고집했죠. 나의 방식이 맞을 거야. 이때 그렇게 하면 100% 성공할 거야. 그런데 웬걸, 더 정교하게, 집요하게 계획할수록 그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놀랍게도 일이 하나둘 풀려나감을 목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나의 99%의 노력은 1%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 존재하는구나를 삶으로 체득하게 됐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야, 이 아침 우리 소중한 방송하실 분들 많이 와주고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PD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특별 기도회로 장로 피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부터 성도님들과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귀한 시간, 또 이른 새벽부터 교회로 다녀오셨군요. 잘 다녀오셨고요. 또 그 은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907님 방송하실 분들 함께 주셔서 정말 힘이 나요. 뒷자리 2642님,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그리며 기쁨으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주님의 용사 보섭 PD님, 주일 평안하셨나요? 8월의 마지막 날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워르팅이라고 달리기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주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방송하실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용사, 우리 2642님, 방송 가족분들, 우리 함께 나아가요. 힘차게 말이죠. 또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인데요. 이 8월의 마지막 날, 또 9월을 맞이할 이 날을 또 앞두고 있는 오늘, 소중히 여기며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642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자, 우리 2042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2357님, 안녕하세요 보소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잘 지내셨죠? 오늘도 보소피디님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2357님 잘 오셨고요. 우리 4540님께서도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4540님, 8월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9월에도 우리 함께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기에 정말 이 시간 또 벌써 행복한 것 같아요. 6244님, 오늘도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건치미소 보면서 방송 잘 듣겠습니다 히히 라고요. 6244님도 보내주셨고요. 우리 2667님, 맞네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2026년 8월을 보내며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루 동안 해야겠군요. 8월의 끝자락에 네팔에서 이렇게 일어난 끔찍한 사태를 또 바라보며 옷깃을 여밉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 그리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마음 다짐해 봅니다 라고 이 667님께서요 또 귀한 마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올여름 무척이나도 뜨거웠는데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낸 것 같고요. 지금 네팔에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또 주님께

0: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4420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샬모닝커피님, 오늘도 주사추 주말 줄 잘 보내셨죠? 라고요. 네, 이렇게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와, 우리 지절이 7694님, 8월 한 달이 참 다사다난했지만 주님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항상 아쉽지만 샬조아로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두 8월의 끝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월의 끝과 마지막, 그리고 9월의 처음을 또 우리 7694님과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고요. 벌써부터 또 펼쳐질 9월이 막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출첵받을게요. 이번 한 주 주님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은 두 글자, 요 두 글자 어떨까요? 결단! 결단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결단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손해 사정사 박경환 장로님께서 나눠주시는 경제 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경제 용어나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행자 보험에 대한 지식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종류에는 크게 국내 여행자 보험과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보장 내용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는 첫째, 상해 및 질병 의료비 담보와 둘째, 배상 책임 담보, 그리고 셋째, 항공기 수화물 지연 혹은 취소 시 추가 비용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 휴대품 손해 비용 담보입니다.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가면 본인의 휴대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여 낭패를 당하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대품을 도난이나 파손당했을 경우에 수리 혹은 대체 비용을 보조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단순 분실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휴대품 한 개당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금 한도를 꼭 확인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여행 취소나 긴급 이송 및 구조 송환 비용 담보입니다. 여행 취소 수수료나 타국에서 긴급 이송되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때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하며,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전 보장 사유나 정비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권 분실 관련 비용 담보입니다. 여권 도난이나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및 추가 체류 비용을 보장하여 주는 항목입니다. 그 외 기타 담보는 보험회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잘 비교 분석하여 가입하는 것도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행자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보험회사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행자 보험은 위험 기반 상품이므로 현재 활동 중인 하산의 활동 지역이나 팬데믹 및 풍토병, 그리고 전쟁 행위, 테러 등 광범위하고 제대로 수량화되지 않는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이나 사고, 사건은 제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고지되지 아니한 기존 질병이나 선택수술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그리고 음주, 기분전환용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주의한 운전이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음주, 고위험 스포츠 및 활동 참여, 정부 권고 및

0: 현장 상황에 반하는 여행 등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다음은 여행자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또한 다른 보험 가입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설계사나 대리점 등 대면 가입 방법과 보험사 앱 또는 다이렉트 사이트 그리고 여행 앱 연계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가입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는 방법을 골라 가입하시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혹 미리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출국 당일 공항 내 보험회사 부스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자 보험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만 찾기보다는 여행 기간과 목적에 맞춰 실제 필요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여행 패턴과 목적지에 알맞은 보장 항목을 체크하시고, 특히 해외여행이라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더 숙지하시어 꼼꼼히 챙기는 것이 먼 타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낭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여행자 보험에 대한 귀한 지식을 나눠주신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국에 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 2642님, 결단으로 출첵제시어 두 글자로 이행시 자발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맘 다해 찬양합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와, 결단으로 이행시.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온맘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승리해요. 자, 결단 오늘의 출첵 제시어로 드렸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결단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바로 극동연구소 극동랩.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온다. 바로 극동 랩. 오랜만에 오셨어요. 바로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거 스튜디오에서 뵙는데요. 교수님, 서머 스페셜을 지나 참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그동안 뭐 잘 지냈습니다.
0: 예, 무더운 여름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1: 예, 저는 뭐 방학 동안에 중국의 할빈 공대에 가서 강의도 하고,
0: 예,
1: 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예. 또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교수님?
1: 할빈은 북쪽이라 여기보다는 예, 한 4도 정도 낮아서 좋았습니다.
0: 예, 참 좋았겠네요.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인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우리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1: 네.
0: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생명학과 우리 김경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대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

0: 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주자리 8151님, 샬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든 마음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라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귀한 마음 모아주셨습니다. 주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행자 보험 이야기 들으니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히히. 8월 마지막 날도 샬조아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9월도 매일 듣기를 결단해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결단인데요. 피디님, 8월 고생하셨고요. 9월은 더 텐션 올려 화이팅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성령 충만 텐션 올려볼게요.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우리 공우부사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결단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결단이라고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교수님, 썸머 스페셜 전까지 저희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던 성경은 어떤 사본일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정경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라는 연구 제목을 전해주셨어요. 벌써 흥미로운데 어서 연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은 이 성경 66권의 책이 어떻게 정경으로 결정되었나 이런 주제로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저도 항상 궁금했던 또 주제예요. 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해졌을까 하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무려 66권의 책으로 묶여 있잖아요.
2: 그렇죠.
1: 이 성경의 필자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때 이 권들이 기록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예, 이 성경은 단행본을 편찬하듯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내려간 책이 아니고 66권의 서로 다른 책들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받아 적거나 기록했던 필자는 적어도 40여 명이 넘습니다.
1: 그렇군요. 예,
2: 그들 가운데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도 있고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또 학자들도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는 달리 평범한 어부와 농부 같은 노동자들도 있었고, 네, 또 의사나 세금 징수인처럼 전문직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은 창세기인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 마지막 책은 요한 계시록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또 침묵기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동안에 이 중동 지역과 유럽을 아우르는 이 지역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서고 사라져 갔는데요.
1: 네.
2: 이집트가 한때는 패권을 잡았고 이어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차례로 그 지역을 장악했고 흥망성쇠를 거듭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또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등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된 주제를 말하고

0: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성경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명확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필자들을 특별히 감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가 받은 교육, 그리고 자라온 환경, 문화, 또 시대적 배경 등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또 이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가 없었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
0: 그렇죠.
1: 66권의 책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필사나 이렇게 글로써 전수됐던 건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1: 뒷자리 0688님 결단 오늘 보내주셨고요. 9402님 결단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535님 연구와 이 메일 주소 벌써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의 이 녹음 파일을 선물로 받아보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0535님도 9507님도 이렇게 메일 주소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오늘 연구라고 더불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이 메일 주소 함께 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간 나눠주시는 극동랩 오늘의 녹음 파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507님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 들려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408님도 결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의 또 나눠주시는 이 은혜로운 또 말씀들을 또 사모하면서 메일 주소와 연구를 이렇게 앞서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묶여 있잖아요. 이 책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결정이 되었을까요?
0: 예.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었고,
1: 네.
0: 또 예수님 당시에도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읽혀지고 또 인용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원 후 90년경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의 범위를 논의하고 지금의 39권을 정경, 캐논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 예.
0: 이 얌니아는 지금의 야브네라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한 이 구약 성경을 초기 기독교회에서도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 성경의 확정은 아주 치열한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사도들의 이름을 딴 가짜 복음서들과 또 이단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런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됐군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정경으로 인정할 그 기준은 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 첫째는 신적 권위를 가졌는가 하는 여부였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어떤 내적인 증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신적 권위를 가졌는가 하는 여부고, 둘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나 또 바울, 마가, 누가와 같이 사도들과 밀접하게 사역한 인물들의 기록이어야 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사도성이 기준이었습니다. 셋째는 내용의 주제나 영적 특징이 성경으로서 합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넷째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어야 했습니다. 다섯째는 영감성의 여부입니다. 이 문서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정통성의 여부입니다. 특정 문서가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는가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신학적으로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네. 가지고 신약 성경의 정경을 선택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다섯 가지 또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내적인 증거였고요. 그 그리고 둘째.

0: 둘째가 사도성, 셋째가 영적 특징, 그리고 넷째가 보편성이었고요.
1: 예.
0: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냐, 예. 영감성의 여부였습니다. 또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어야 됐다라고 또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졌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과정은 좀 어땠을까가 궁금합니다, 교수님.
1: 예. 그 기원 후 170년경에 그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의 신약 성경의 80% 이상이 이미 정경으로 확정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67년에 그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늘날의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 27권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기원 후 393년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안나바 남쪽에 있던 히포 유적지에서 열린 히포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27권을 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기원 후 397년에 성 아우스티누스가 참석한 그 튀니지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최종 확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정경 외에 7권의 외경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던 이 70인역 성경의 외경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역사적 흐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마지막 말씀 가운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정경 외에 7권의 외경을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또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이 70인역 성경이란 좀 어떤 것이에요?
1: 네,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이렇게 펼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지역의 모든 세계가 공용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점차 이 히브리어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전 3세기 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당 6명씩 총 72명의 학자가 모여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0: 네.
1: 이때 이제 최초로 모세오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방에서 번역을 하였는데 각자 번역한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후에 이제 기원전 1세기에 이르도록 구약 성경의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 나머지 부분들도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데 히브리어 정경 39권 외에도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의 유대인 사회에서 읽히던 다양한 문서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70인역에 들어있던 7권의 책을 추가적으로 채택해서 총 46권을 구약 성경으로 정한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당 6명씩 총 72명의 학자가 모여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 이것이 바로 70인역의 그 시작이라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방송하신 분들께서요 또 이렇게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7201님,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단한 심령 되길, 예수님 만나 뵙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트. 아, 결단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행시를 녹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단단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만나 뵙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좋겠습니다. 우리 7201님 감사고요. 우리 4641님께서도 결단, 5408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결단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글자 결단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더불어 연구와 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교수님, 그러면요, 이 70인역은 성경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일까요? 뭔가 7개의 추가 외경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이게 과연 정확한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성경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마소라.

0: 사본이 존재합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사본인데 기원 후 7세기에서 기원 후 10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70인역이 완성된 기원전 1세기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마소라 사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마소라 사본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래전부터 히브리어 성경이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고 필사되어져 왔고 또 유대 사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베껴서 전달되었던 고대 히브리어 전통 본문을 대상으로 마소라 학자들이 그 모음 부호와 또 악센트 부호 등을 체계적으로 더해서 필사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존된 마소라 사본의 필사본하고 70인역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있고요. 그를 토대로 저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다는 사실은 이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교수님, 그렇지만요. 두 사본 간에는 약간 다른 부분도 발견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에요?
0: 네. 예레미야서의 경우는 70인역이 마소라 사본보다 약한 7분의 1 정도 짧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70인역이 단순하게 축약된 것이 아니고 번역 당시에 다른 히브리어 사본을 아마 대상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스를 보면 70인역에는 기도문과 또 왕의 칙령, 또 하나님의 개입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봐도 70인역에는 벨과 용, 또 아사랴의 기도와 또새 청년의 노래 등이 추가되어 있고, 또 시편도 보면 지금 우리 150편이잖아요. 그런데 한 편이 더 마소라 사본에 비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열왕기서에서도 이 병사의 수구나 나이, 연도 등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사 과정에서 숫자 표기의 혼동 때문으로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 부분에도 70인역이 아주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에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인역에는 이 여인을 처녀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동정녀 탄생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도 연대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마소라 사본보다 연대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홍수까지 600년, 홍수 이후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이 약 700년, 총 1300년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족장들이 자녀를 낳은 시점에 대해서 마소라 사본보다 100세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 족장의 이총 수명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70인역의 번역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번역자가 임의로 고쳤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었겠네요. 이 마소라 사본과 70인역, 이 사본 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생각도 들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요. 70인역, 좀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해 문서가 발견됐는데, 사해 사본과 이들 두 문서, 즉 70인역과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과연 믿음직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0: 네.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 마소라 사본과 매우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70인역의 번역의 원문과 가까운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차이 나는 이각 족장의 자녀 출생 연대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비교해 보고자 했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해 사본의 기록은 대부분 마모되거나 훼손되어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전에 표준 히브리어 본문이 한 가지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본문 전통이 함께 유통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마소라 사본은 각각 다른 계열의 사본을 보고 번역하거나 필사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70인역을 번역할 당시에는 마소라 사본이 베낀 것과는 다른 계열의 고대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있었다는 말이고 또 이를 정확하게 그리스어로 옮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소라 사본에서 글자가 빠지거나 달라진 부분을 70인역은 또 정확하게 보존하고 또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그래서 학자들은 이 70인역이 보다 초기 형태의 원형을 비춰주는 대단히 가치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70인역을 인용하셨고요. 복음서 저자들 또 사도 바울 등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약 80% 이상을 이 마소라 사본 계열보다는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 초기 기독교 태동 시기에 70인역도 정확하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결론은 70인역도 정확하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다인 것 같습니다. 나눔 감사하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좀 어디에 적었을까요? 양피지 뭐 이런 데에 주로 옮겨 적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양피지를 많이 알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이 성경의 무선 여러 가지를 그 재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케텝 힌놈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 그 기록을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의 케텝 힌놈에서 발견되었는데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박지죠.
1: 은박지.
0: 예.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이 고대 히브리어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와 다르게 대부분의 성경 사본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하였습니다. 파피루스는 갈대 줄기로 만든 기록지로서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처럼 많이 사용했습니다. 1902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나시 파피루스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경의 기록인데 여기에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6장의 일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신약 성경의 초기 사본 작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습기에 취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썩어버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일부 사본들은 사막처럼 매우 건조한 기후 환경이나 이렇게 그런 환경에 보관되었을 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1: 한계가 있었네요.
0: 네. 그리고 이 파피루스와 함께 동물의 가죽에도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의 가죽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양피지는 제작 비용이 아주 비쌌지만 파피루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기고 또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 은박지도 있었고요. 파피루스, 네. 양피지. 참 다양한 곳에 또 이렇게 필사도 하고 기록도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책을 모두 좀 어떤 형태, 이렇게 돌돌돌 많은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0: 예, 초기에는 긴 가죽이나 파피루스를 이어붙인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므로 이제 두루마리 성경에서 특정 구절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또 다 이렇게 풀어야 했죠. 그래서 번거로웠고 자주 이렇게 폈다 말았다 하는 과정 때문에 또 쉽게 이렇게 마모되고 상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기원 후 한 1에서 2세기 경부터 요즘의 그 책 모습인 코덱스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낱장에 이제 문서를 기록한 후에 함께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표지를 씌운 이런 코덱스는 양면에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원하는 구절을 원하는 페이지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열어서 찾아볼 수 있어서 성경의 이 보존과 보급에 아주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 정말 대혁신이었겠네요. 그럼 이 성경 66권이 정해지고 보존된 데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66권이 정경으로 책퇴된 데에는 그 의미가 있나요?
0: 예.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철저한 필사 전통과 또 고고학적인 발견 그리고 사본학적인 연구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고대 원본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역사적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네.
0: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 아멘.
0: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두루마리 형태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1: 네.
0: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임의로 더하게 되면 성경의 기록

0: 시작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임의로 빼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존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지금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한 내용으로 읽혀지도록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은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요, 이 성경 66권의 책은 어떻게 정경으로 결정되었을까라는 주제로 큰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울림을 줘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삶을 사는 일이다. 저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방송하신 분들 또 함께 결단해 주셔서 감사해요. 3697님, 출첵합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가을이 상큼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들녘가을이 물들어가고 있네요. 결단으로 또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결정하는 매 순간 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귀한 또 이행시 감사해요. 3924님께서도요. 보석PD님, 무더위 한달 동안도 방송가 주분들과 함께 좋은 방송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달 9월도 더욱더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 나아가요. 저도 사랑하고 정말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귀한 나눔 했고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 두 글자, 오늘의 출첵 제시어와 또 연구로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신청곡 한곡 듣고 오시죠. 더 라이트 워십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0: 뒷자리 2312님 결단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9507님께서도요. 교수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참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정말 다채로웠고요. 그리고 내용이 참 깊었어요. 오늘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1: 예, 저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석 PD님을 만나서 또 성경의 이 정경 형성 과정을 논의하면서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어서 기쁩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4540님께서도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신청 찬양 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감사해요. 교수님 그럼 끝으로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다음 달에 또 함께 하는 시간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또 두 분을 추첨했어요. 오늘은 결단이라고 보내주신 두 분, 4641님, 5408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글로벌 녹색기술연구원 김경태 석좌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낙타나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의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새김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행이라는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저어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오르고 거룩의 비늘로 죄악의 침투를 막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다 음란과 쾌락을 좇아 돈을 향해 흘러갈 때나 혼자서라도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이 기록되지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

0: 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 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0: 장애인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참 어느 때보다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름 속에서 우리 교회 여름 사역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 또 유초등부와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해마다 여름 사역이 마쳐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다음 세대가 길러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주일학교 사역이 거의 중단된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 세대가 고르게 갖춰진 교회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안정되게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어느 때 보면 제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역에 관하여는 제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에 관한 여러 교육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큰 문제를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유럽 교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유럽 교회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주일학교 사역은 아예 중단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될 줄로 여겼지만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미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그 세워지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상황을 벌써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워보고 혹은 어린 자녀가 있어서 그들과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과 30분 이상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대화하려고 안 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어른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어른 세대가 단절되어 있고 어렵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나름의 이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화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눈 멀고 귀 먹어가는 현상이 아닌가. 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세계를 확보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들을 키워가는 작업은 계속돼야 됩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다가 고작 한 주일에 이 한 시간 동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것으로 과연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다

믿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른 세대가 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체의 상황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 일정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공존해가며 이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또한 계승해 주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어른 세대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준비하려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어떻게 절차를 만드시고 또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지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흐름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7장은 사실 모세로서는 최고의 수고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때 뭘 했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쳤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왜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려면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부대를 편성할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수를 알아야 전략을 세우든 전술을 세우든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지를 이 백성에게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이냐, 각 지파마다 어떻게 그들의 이 땅, 그 정말 상급으로 얻는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이냐, 이걸 그들 가운데 미리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은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에게도 마침내 땅이 생겨서 그것을 일구고 거기서 식물을 심어서 우리 자녀들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모세를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너머에 저 가나안 땅이 펼쳐진 장면을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답니다. 너는 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너의 삶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지난 40여 년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견디며 온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며 거기서 안식 얻기 원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그의 수고의 여정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모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말은 여기서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지난날 신광야 무리바에서 그 물이 없다라고 백성이 원성으로 아우성할 때 이 모세의 마음에 분함이 올라왔던 거죠. 사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이끌었던 인원이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각각 저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듣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들 가운데 짜증과 분노로서 폭발했던 거죠.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악함을 지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들었던 말일지라도 막상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힘들죠. 알고 있어도 그게 나타나버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그 아쉽고 그 서운한 마음보다 그가 더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보다 그가 더 크게 걱정했던 것은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은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갈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자기의 상황도 그가
어려웠지만 오히려 백성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그들의 장래를 염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했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드러난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요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보다 이 백성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을 누가 이끌어야 되는지 혹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지는 않을지 그게 그의 마음의 염려였다는 거죠. 즉 나의 상황보다 그가 더 크게 여겼던 것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백성의 상황 이들이 과연 어떻게 그들의 장래를 이루어갈 것인지 모세는 바로 그것을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모세의 관심은 지금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할 수 있는가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른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것밖에 못 볼지 몰라요. 아이들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중요할지 모릅니다. 어른은요 전체를 봐야죠. 가정을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아무나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답게 행동해야 어른인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 못 들어가라고 하는 말에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은 그렇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바로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전승되고 믿음이 이어지는 것의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가운데 그들의 장래를 걱정할 때 비로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야 너희들 믿음 있어라 라고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들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들에게 떠넘겨도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서 가업이 일어나고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전통이 지켜지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어른으로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 혹은 자기의 살아온 시대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또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냐 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을 그가 염려하며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은 뭘 말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부분에 관해서 말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른들의 말을 가끔 들어보면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 어려운 거 넘어왔다라고 그 자꾸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해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말을 별로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랑했다고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잘 지켜가야 한다고 그들을 위한 말, 그들을 위한 격려, 그들의 장래를 위한 조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런 차원인 겁니다. 오늘 내 삶은 이제 여기서 마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을 뭐 더 바꾸겠다고 여러분 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이제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잇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의 시대를 여러분 걱정해주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건 우리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뭐냐?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다 우리의 시대를 마치고 지나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닦아주고 그 길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금 자기들의 삶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의 책임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가 없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바로 그러한 것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모세의 상황은 여기서 끝이지만 그를 통해서 또한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또한 그들이 이 일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게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염려했습니다. 누가 과연 가능합니까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수아가 이미 내 앞에서 준비되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음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자격은요, 믿음으로 길러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또한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믿음으로 길러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아갈 때마다 호위하고 다녔고 심부름했고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의 정말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면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실행하는지 그것을 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그 마음 가운데 계획했을까요? 내가 모세를 이어갈 거야. 내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그 옆에서 충실하게 수종하며 그 자기에게 시키는 것들을 그 감당하면서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자라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되느냐? 예,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봐야 그들도 생각하고 그들도 자기들 시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인데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시키겠습니까? 세상에 데려가다 시키면 잘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뭐 경영자, 운영자,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의 일꾼은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청년 시절부터 교회가 무엇을 하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가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기들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되었을 때 그들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대, 믿음의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마침내 그들의 시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으며 오늘 믿음으로 길러져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가,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그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렇게 모세 옆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이거 잘하고 쟤는 저거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뭘 잘하고 세상에서 뭐 어땠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특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내가 주의 일에 힘쓰리라, 내가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라 말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부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싸움을 잘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뭐 리더십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혜는, 어차피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명확하게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여기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 혹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회중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모세도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많은 사람 앞에 소개하며 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그 저 이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게 아,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혹은 그 믿음의 상황을 그냥 말로써 물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계속 세워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가는가를 볼 수 있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택함받았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게 뭐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나는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작업이 남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지난 40년을 이끌어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며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백성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한마디 하면 다 덜덜 떨 만큼 그의 말 앞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막 세워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다고 다 그것 앞에 그냥 순복하고 갈 것 같아요? 누구는 난 여호수아하고 안 친해,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은 달라라고 온통 자기들 말을 할 텐데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서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 이제 주라는 겁니다. 이에게 맡기고 이에게 양보하고 이 사람을 전면에 세우란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 리더십 교체에도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맡아서 잘합니다.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젊은 세대에게 조금씩 이양시켜야 되거든요. 맡겨주셔야 됩니다. 맡아라, 해라라고 자꾸 독려하고 네가 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기도할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여전히 믿음지 못하니까 내가 할게, 넌 옆에서 그냥 지켜봐. 네, 여러분 이러면 이게 잘 안 옮겨져요.

못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지 못한 모습이 나와도 자꾸 맡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여기 말하는 내 존귀, 내 권위를 그에게 돌려주는 작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잘 되면 교회가 각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일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어른 세대는 계속 일을 하고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일에 매여 있는데 젊은 세대는 계속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쭈뼛거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수고와 책임들이 그렇게 순조롭게 계승되지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정말 세워가는 그 일을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넘겨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계승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모세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여호수아와 여전히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즉 그 모세와 조금 다른 방식일지라도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에게 맞는 방식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항상 모세는 여호와 앞에 설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묻고 그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시자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좀 다른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도 서지만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서 그 우림의 판결로서 묻게 된다는 거죠. 달라졌어요. 모세 때는 제사장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고 모든 게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호수아 때는 모세 때 만들어준 여러 제도들, 제사장의 제도들, 또 여러 지파의 장로들,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거기에 맞게 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의 본질로서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지만 각 세대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는 늘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와는 모세와 다르다가 아니라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은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어떠냐? 하나님 그분을 찾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도원을 찾고 또 금식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방식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꼭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을 지향하고 쫓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바라보고 틀렸다,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죠.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기 우리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언제부터 저기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 어른들이 예배 가운데 기타와 드럼이 들어오니까 기겁을 하셨어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제 실제 경험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기타와 드럼이 있으니까 좋아서 어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보여주려고. 199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 수많은 좋은 복음송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의 이 찬양의 방식과 새롭고 또 더 빠른 음악들이 들어와서 그거 어른들과 함께 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헌신 예배 때 들어온 어른들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쟤들이 뭐 하는 거야? 이 표정입니다. 끝나고 한 장로님 찾아오셔서 야, 예배 시간에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해에 여러 번 반복되고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나중에 어른들이 야, 너희 너무 잘한다. 너희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안 된다며요. 내가 언제? 어느새 적응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 기타 칠 때 쟤 왜 저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게 바꾸어져가고 그런 과도적인 현상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동행을 이루어 가실 건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틀에

빠지는 건 우리가 막아줘야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모여지고 저들의 방식으로 수고할 때는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를 이끌어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절차를 통해서 모두를 모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절차와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성이 그를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백성이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게 그의 결정과 그의 이끌어가는 것에 따르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모세의 책임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본문 오늘 마지막 23절은 뭐라고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게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에게 배운 대로 자기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듭되는 승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저들 가운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저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지금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시면 우리는 장차 큰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마치 봄날에 이 씨를 뿌리고 여름날에 이 어려움을 지나서 가을에 알곡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저들을 세워가는 이 수고를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가 가득하게 세워지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 예,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그 단계를 거쳐 자라가는 것,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이전 세대, 우리 어른 세대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라남이 더딜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고 여전히 인내와 끈기로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후원함에 있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가 또한 한 걸음 더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때에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이 지역 가운데 영향력 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귀한 공동체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이 한복판에 있기에 날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주절 침례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고 가운데 정말 여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이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그들을 키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대합니다. 장차에도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수고하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세대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0: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혜숙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0일 월요일의 순입니다. 와,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죠.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뜨거웠던 8월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8월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8월의 마지막 하루를 차분하게